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려 하심이라. 윌러브의 찬양 어두운 날 다 지나고 함께 찬양 올려드릴까요?

로얄 런던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영어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윌러브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함께 하셨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러 오셨을 때 쓰러져가

없는 우리 영혼, 어둠의 조각조차 발들일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살다 보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버거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언덕을 홀로 오르는 그런 순간, 막막할 때죠.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오르고 또 고비를 지나고 나서 마주하는 평온함은 그 이전과는 결코 같지 않을 겁니다. 같은 바람이라도요, 산 아래서 맞는 바람과 또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겨우 오른 정상에서 맞이하는 바람이 같진 않잖아요. 수고하고 땀방울의 깊이만큼 정상에서의 그 바람은 시원함은 몇 배로 온몸에 스며들 것입니다. 소프라노 김방술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하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바리톤 김주택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리사 코란의 영어 찬양 큰 영화로 오신 주 이어졌습니다. 네, 뜨겁고 벅찬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 매일 마시는 물 한 모금 또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은혜였는지 비로소 눈이 떠지죠. 오늘 우리 뺨을 스치는 작은 바람에도 조용한 감사를 담아봐야겠습니다. 연주곡 함께하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Amazing Grace 이승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 저는 진흙이에요. 나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헐어냅니다. 주님께서 다시 빚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첫 곡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학교가 쾌약해서 굉장히 분주하죠. 정말 올여름은 덥고 장마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또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날을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요. 분명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계시죠? 네, 두 번째 곡을 이어가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도전. 도전이라는 것. 그 노력,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그런데 목표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월등해지면 도전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나친 욕심으로 도전을 도전답게 이루지 못하고 후유증은 없을까요? 시작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실수가 있을

일지라도 그 당시는 힘들고 괴로워도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모아지면 도전에 대한 성공이 이르게 되겠죠. 천국 나팔 곧 부를 것이니 맑은 공기에 숨쉴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올해 2026년 네, 다 가기 전에 두 번, 세 번 통독해 보면 어떨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으로 그 도전을, 성경을 읽는 그 도전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준비합시다.

저는 종종 내 생각과 느낌을 남에게 전할 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서 그런가요?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네, 첫째, 말의 내용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눈을 꼭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둘째, 정확하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한 전달이 필요하다고 하죠. 내 입장만 말하지 말고 상대방 또한 그의 생각을 짚어가면서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누구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만, 내 뜻만 상대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뜻과 말과 마음과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또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쉬운 일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행복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네요. 행복은 바로 나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만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다고 합니다. 네, 한 주간도 굉장히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만 바꿔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닮는 마음. 지금까지 제작의 양현민, 진행의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매일 앉게 되는 일상적인 식탁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더와이즈 가정식탁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앉아계신 우리 집 식탁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빠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공동체가 함께 그 질서를 세워가는 기쁨을 경험하신 분들인데요. 남성들의 제자 훈련인 파더와이즈를 지원하는 기관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관으로서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남성들과 교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12님, 파더와이즈 너무 은혜롭습니다. 온 교회가 아버지 학교처럼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3862님,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링크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2535님,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듣고 있어요. 파더와이즈에 대해 알게 되고 결혼생활 시 은혜로운 공부임을 알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Fatherwise 문의 주셔서 홈페이지와 카카오 채널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Fatherwise에 관한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실 방송 보이는 라디오 영상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는 방송에 대한 소감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파더와이즈 성경공부를 지원하는 팀,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봤어요. 네. 네, 홈페이지가 너무 직관적으로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파더와이즈는 성경공부 교재이지만 단순한 성경공부 교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방법이나 팁을 배우는 게 아닌 보다 근원적으로 가정에 주신 질서를 배우고 세워나가는 훈련입니다. 라고 네.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1: 네네. 우리 그 파더와이즈 훈련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고백을 많이 하세요. 간증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좀 좋은 남편, 다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렇게 세워가는 훈련이었다는 고백을 많이 하시거든요.
0: 네.
1: 파더와이즈라는 훈련이 그냥 개인 성경 공부, 한 학기 뭐 좀 신앙의 유익과 경건 생활을 위해 공부하고 자기네 어떤 신앙적인 양식을 쌓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의 소망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의 가정들을 질서를 세우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0: 네.
1: 그렇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질 때 부부관계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 부모의 신앙이 전수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을 때 또 그 가정들의 변화가 결국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변화시킬 것이고 교회가 건강해진다면 교회에 있는 가정들이 건강해진다면
0: 네.
1: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건강해진다면 우리 나라가 건강해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이제 기관으로 이제 설립이 되셨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기관으로서 어떻게 가정이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 그런 모습으로
1: 네.
0: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네. 궁금해요.
1: 저희는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듯이
0: 네.
1: 이렇게 기관을 세우게 하셨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0: 네.
1: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누구든지 이 교재를 가지고 교회에서 파더와이즈 훈련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인도자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0: 네. 이제 리더로서 예. 이 공부를 함께하는 아버님들을 이렇게 이끄시는 분들을 위해서
1: 예, 예.
0: 사실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좀 막막하기도 하고.
1: 네, 네,
0: 그런데 지침서를 만드셨군요.
1: 예, 예. 파더와이즈 인도자 지침서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사역의 목표점이 무엇인지 그게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특별히 파더와이즈는 이 인도자가 강의를 합니다.
0: 네.
1: 그 강의를 요약해서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분이든지 교회에서 이 훈련을 인도하고자 할 때 어떤 순서로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강의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 훈련에 결국 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되도록 상세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0: 네.
1: 각 챕터의 리뷰에 그 중심 원리를 다 담아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든지 이 책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파더와이즈 성경 공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함께 격려하며 지혜롭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남성들의 모임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아까 가정 질서에 대해서도 경험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1: 네.
0: 좀 더

0: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예. 저희가 이제 목회자 가정인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당연히 화목한 가정이고, 다른 가정에 비해 더 아마 경건한 가정일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을 오랫동안 좀 옆에서 친하게 지내면서 지켜봐오던 선배 가정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어느 날, 어느 기회에 저희가 이제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희 가정에 질서가 무너져 있다.
0: 네.
1: 그때가 마침 고민이 참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자녀들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연했고, 잘 양육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의문도 참 많았었던 것 같고, 고민이 참 많았었던 때이고, 저 역시도 사역자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가정을 돌본다고 하지만 좀 외롭기도 하고, 어떻게 이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지 그림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저희 아내를 먼저 두고 같이 한번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정의 질서를 좀 회복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 가정의 질서를 찾아 나가는데, 저희 아내가 2주 동안 매일 밤에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거실에서 회개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이렇게 세워주지 못하고, 남편의 머리 위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었구나. 가정에서 아버지가 돌보고 보살피고 질서를 잡아주어야 하는데, 저도 늘 자신이 없고 아내가 대장이 되어 있었으니 아이들도 많이 좀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그때 가정의 질서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가 무엇일까를 공부하면서 저희 부부가 그때부터 마음을 맞춰가기 시작하면서, 저희 아내가 가장 먼저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0: 네.

마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세워가는 남성들의 제자 훈련. 파더와이즈를 지원하는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저희 부부관계도 회복이 되면서 저도 아내를 더 품어주게 되고 더 사랑으로 대해주게 되고 저희 아내는 저를 이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저희 자녀들이 달라지더라고요.
0: 네.
1: 그때 당시에 저희 둘째 아들에게 틱이 있었는데 가정의 질서대로 저희 부부관계가 세워졌을 때 틱이 없어지고 저희 세 자녀가 막역한 사이로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경청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니까 그 전에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게 참 부담이 되었고 왜냐하면 집에 가도 쉬지를 못하니까요, 마음이.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집에 가고 싶고 집이 정말 안식처가 되고 내가 꼭 있어야 하는 자리처럼 느껴지고 집에 갔을 때 그 온도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러시다가 파더와이즈 공부는 그러면 네. 어떻게?
1: 이걸 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요즘 청년들이 그 꿈을 잘 못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0: 네.
1: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모님을 보고 사실은 결혼을 꿈꾸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한 청년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래서 형제든 자매든 결혼에 대한 소망과 기도 제목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열매는 가정에서 드러나야 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많이 전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청년 사역에서 장년 사역으로 저희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0: 네.
1: 저희 교회의 마더와이즈 사역은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죠. 예, 어머니들, 아내분들만 훈련을 하니까 파더와이즈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가정의 어떤 그런 변화를 경험했고 이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파더와이즈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0: 네.
1: 마침 파더와이즈 교재를 보았더니 가정의 질서와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그런 훈련이 너무 잘 담겨져 있었고
0: 네.
1: 또 방법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질서를 깨닫고 세워나갈 수 있는 참 좋은 교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파더와이즈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참 정말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고
1: 예.
0: 진리라는 게 이 교재도 되게 오래된 교재잖아요. 그런데
1: 예,
0: 이제 공부를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냥 오롯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또
1: 네.
0: 느끼셨다는 게 참
1: 네.
0: 신기한 것 같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이 지혜로운 아버지 이 교재에 보면은 삶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들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성경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1: 아내와의 관계,
0: 아내와의 관계,
1: 자녀와의 관계.
0: 관계, 세상과 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은 공부를 이제 계속 해오셨고 또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어떤 변화가 있으셨고 은혜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2: 아내와의 관계 과정이든 자녀와의 관계 과정이든 말씀 묵상이 기초가 돼서 관계를 바라보게 되니까 많은 이제 성찰이 되고 또 적용점이 나오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호사로서 우리 아내나 자녀들을 많이 정죄하고 판단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2: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런데
0: 예를 들어서 어떤 정죄와 판단을 하셨어요?
2: 지적이 이제 많았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어떤 단점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지적을 하고 그런 남편이자 아버지였는데 이 파도와이즈 과정을 하게 되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시선이 변하고 아내 좋은 점이 자꾸 보이게 되고
0: 네.
2: 자녀의 표정만 봐도 마음이 좋아지는 그런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도

0: 평소에는 잘 그러지 않았는데 또 우리 파드와이즈 형제님들 종강 식사도 준비하겠다고
1: 네.
0: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이 이제 놀랐던 기억이 있고 또 다른 형제님들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기초 안에서 모든 관계가 이렇게 선하게 좋은 영향으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사람이 변하는 게 어렵죠.
2: 네.
1: 세간에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잖아요.
2: 예.
1: 그걸 보는 게 진짜 너무,
2: 큰 기쁨이죠.
1: 예, 정말 감사하셨을 것
2: 예.
1: 같아요.
0: 그 파드와이즈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진행되면서 우리 조원들이 얼굴 표정이 대부분 바뀌는 게 보여요.
1: 네.
0: 그걸 우리 스태프들은 이제 매 학기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 해도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그 주차별로 아 형제님들의 표정이 변하고 묵상이 변하고 그 부분들이 정말
1: 네.
0: 정말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가정의 질서를 성경적으로 배우고 세우는 남성들의 제자 훈련, 파더와이즈. 또그 훈련으로 은혜 받으시고 다른 많은 가정들도 그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며 설립된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파더와이즈 성경 공부나 사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파더와이즈 코리아를 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영문으로 파더와이즈 FATHERWISE를 검색하시면 파더와이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직접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파더와이즈 소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오늘 방송에 대한 청취 소감도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였는데요. 영상 링크도 답장으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파더와이즈 코리아와 함께한 이 방송은 다음 시간에 한번더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3: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아멘. Thank you.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종배 전도자님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3: 지금까지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함께 형제된 지체들과의 사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쓸 것을 권면해 왔다면은 여기서는 그 사귐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또 지체 간의 사귐의 결론이면서 이런 구별된 삶으로 다음 시간부터 주어지는 건전하지 못한 이단 세력들을 감당하도록 2장 18절에서 3장 12절까지의 내용을 보겠는데 준비시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세상은 허용된 한정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거역하게 하고 대적하는 세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삶의 자리를 사랑할 수 없는 어쩌면 조금은 모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인 전쟁 속에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에 다시 오시기까지 조금은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긴장을 늘 당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입장에서 하늘의 백성이면서 하늘의 군인이고 죄악과 어둠에 정착할 수 없는 지나가는 나그네 즉 거류민인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당부를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빛의 하나님 나라이든 어둠의 악의 세상 나라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윤리나 그런 도덕적인 당부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자나 흉악한 자라는 대상을 분명히 하고 세상의 주관자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의의 싸움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에베소서 3장 16절에 준비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12절 말씀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준다는 거예요. 먼저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부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물론 뒤에서도 아이들아라는 부름이 있지만 이것은 연령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천국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다시 쉽게 이해하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는 애정어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있는데 얼굴로는 불가능하고 글로써 써야 하지만 이런 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12절 하반절인데 여기 한마디에 몇몇 가지의 의미가 함께 담겨있는 내용을 봅니다. 사람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가 그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이름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그럼에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는 확인은 다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즉 어둠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모든 사람들을 죄의 굴레로 얽어매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데 소집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살다가 탈북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 속에 고통하는 조선인민공화국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더 안타까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놓칠 수 없는 한 가지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는 겁니다. 다음 14절에서는 쓴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과거에 기록한 것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재의 입장에서의 자각과 사명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우리의 사명에 도전을 주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한 사람이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 첫째이고 이제 너희들이 자유케 됐다면 아직도 너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연히 싸워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망한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13절, 14절입니다. 여기서는 주님을 알았으며 악한 자를 이겼으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12절부터 연결되는 이 부분은 오늘 내용의 앞부분, 다음에 15절 이하의 내용과는 문장의 흐름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어찌 보면 끼어 넣은 것 같은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을까? 또 기록된 호칭이나 글의 시제도 꼭 같지 않은 독특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두 구절의 말미에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와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는

승리의 확인입니다. 12절, 13절에 대상을 자녀들아, 앞에 우리가 12절에서 봤듯이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는 순서라면 이 14절에서는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는 부름이고, 여기에 쓰고 있는 현재 시대가, 시기가 앞에서는 지금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쓴, 그래서 과거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3절인데, 앞에 12절에서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였다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앞에, 그리고 중간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한 것인데, 이미 말한 대로 자녀들이라는 전체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호칭에 아비들, 즉 연로한 사람들을 따로 부르고, 또 청년들, 에너지가 넘쳐서 군대에 소집될 만한 사람들을 따로 호칭하였지만,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물론 뒤에 아이들아 하는 것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13절 상반절인데, 이 3대의 자녀를 둔 연로한 사람들의 특징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한 것인데, 요한은 이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했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요한일서 1장 1절 첫 부분에 말했던 것처럼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예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노라고 12절의 내용을 더욱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요한의 강조점은 예수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옳지 못한 가르침에 반박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도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셨음을, 로고스였음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3절 하반절인데, 여기에 청년들은 육체적인 표현보다도 영적으로 충전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은 이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어둠의 배후에 자신을 숨기고 온갖 죄악을 조장하는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 요한일서에서 가장 구체적인 한 구절을 찾는다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9절의 내용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서는 역시 세 가지 계층의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그들에게 이미 썼던 것들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절에 자녀들아 했던 것을 여기서는 아이들아 부른 차이를 봅니다. 이두 낱말들이 의미하는 바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자녀들아 하는 말은 부모의 자녀로서 표현이라면 아이들아 하는 것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미성숙한 아이들을 의미하는 파이디아라는 그리스어가 쓰였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첫 부분인데, 물론 여기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이기보다는 13절에서 본 대로 태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이일지라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나치고 있고, 안타깝게도요,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의 당부를 우리가 가볍게 흘리기 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뭡니까? 살아야 될 방법이죠.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인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 못했던 거죠. 반드시 성장한 후에라야 영적인 가르침이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서는 세상의 교육에 맡겨버리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중간인데 14절 중간인데 인생의 지혜를 어느 정도 터득한 사람일지라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영원에까지 이르는 참된 지혜임을 확인합니다. 특히 여기 쓴 것은 한 것처럼 요한사도나 그 밖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인해서 알고 있음을 확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진리의 하나님을 알아서 영혼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 하반절인데 이 말씀의 배열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고치면 이렇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강하여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글쎄요 조금 이해가 쉽죠? 혈기 있는 청년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둠과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할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13절에서는 악한 자로 기록했는데 여기서는 흉악한 자로 쓰여져 있지만 그리스도로는 꽃 같은 포네로스, 악한, 사악한 그런 단어가 쓰여서 우리 번역에선 두 번째 것은 강조적임을 이해하게 되고 여기 두 번의 이김을 칭찬한 것도 모두 청년들아 하고 기록함으로써 신앙의 용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있을 때 이김이 가능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 즉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도와 그의 백성된 성도들과 성령과 더불어 원만한 사귐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 두 번째로 당부를 한 거죠. 세 번째로는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도 단순히 생각하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뭇 모순되게 들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용된 세상은 다르지 않은 낱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코스모스. 오늘 금방 읽은데 여섯 번 세상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질서, 꾸밈, 장식. 그러면서도 군사 용어에서는 코스모스는 도시국가와 시민사회의 삶의 규정, 제도라는 보통 정치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그럼에도 하나님께 속한 나라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요한사도의 표현이 주는 경계입니다. 세상은 우주를 말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보이는 것들이나 은밀한 것들조차도 사람을 유혹하는 데 매혹적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구조는 지금도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어둠의 세력의 개입으로 하늘의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또 사람의 구조가 단순해서 모두를 한꺼번에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5절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는 9절의 말씀만큼이나 극단적인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가를 이미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증거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입장에서도 시금석이 될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가 나의 사실적인 소속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사도는 우리의 사실적인 소속에 대한 확인을 도전하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가를 세 가지 정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6대입니다. 앞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15절 상반절에 했다면 여기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뱀의 부추김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을 갖게 된 하와에게서 찾습니다. 평상시에는 늘 지나다녔는데 뱀의 이 이야기를 듣고 딱 그것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3장 6절 상반절에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도께서 사탄에게 당하신 세 가지 시험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 하반절이죠. 뛰어내리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6절이고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중략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어쩌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단위, 그레이드라고 그러나요?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충동, 욕망, 갈망 등으로 가장 원초적인, 근본적인 본능을 의미합니다. 마귀 사탄은 사람이 여기에 가장 취약하다는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첫째로 시도했던 시험이 40일간 굶주리신 예수도의 배고픔을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에 보기에 좋은 욕망, 충동으로 유혹을 일으키는 성적인 욕구나 모든 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공원에 다니다가 좋은 꽃이 있으니까 자기 집에 갖다가 놓는다고 딱 캐버린다고.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좋은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순서적입니다. 맞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잖아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쉽게 표현하면 명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것 역시 점진적인 것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은 명예보다는
허기를 면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탄도 이런 사람들의 순서적인 욕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사탄의 표적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중간에 그랬죠. 적어도 뱀이 하와를 부추기기 전에 이런 유혹이 에덴에서는 없었고 범죄한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메시아 역시 이런 인간 본성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유혹을 종교를 통해서 얻어보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오늘날에 신앙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 바울 사도는 분명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이죠. 결국 이런 것의 출처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6절 하반절에 즉 어둠으로부터 인간의 육체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으로부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17절 상반절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순간적이고 지나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같은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왜 그러냐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세상의 유행은 반복되고 다시 돌아갈 때는 복고라는 말을 가끔 듣게 됩니다. 문화가 발달할수록 유행은 빨리 변하고 별별스러운 유행이 다 생기는 것도 세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유행에 민감하면 안 되는 거죠. 후회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시편 37편 35절 36절에서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 세상의 악인의 형통함을 무성하게 자란 나뭇잎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이런 고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은 모두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7절 하반절에 우리 주님이 영광과 존귀에 합당하신 이유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상반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사도 역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먼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당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위치나 논리로 생각하고 믿음 생활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이 세상과 함께 끝나는 육신의 삶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덤으로 끝날 것입니다. 오직 힘겹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0: 영원한 영광과 함께할 것을 주님은 약속하시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허무한 인생, 남기고 갈 것이 없는 인생이지만 영원에까지 이름이 기록되는 복된 인생들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셨다면 그 이치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종배 전도자님을 통한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10-3589-0675번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께 6회, 4회, 통회, 3회를 드리는 정잘해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길을 가다가 군인을 보게 됩니다. 짧은 머리에 군복을 입고 지나가는 군인을 보면 제 마음속 힘차게 외쳐지는 단어가 있어요.
1: 충성!
0: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도 주님 앞에 군병들이라는 사실. 이 시간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야겠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대적과 원수들에게 덤벼! 자신있게 외치시며 비아워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마커스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띄워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고고쉥!

고속도로를 타고 목적지를 가다가 꼭 들리는 곳이 있죠. 바로 휴게소. 화장실도 가고 줄줄하니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어김없이 볼일을 보고 핫도그 하나 들고 벤치에 앉아 먹고 있는데 이런 문구가 보이는 거예요. 땡큐. 졸음 땡, 휴식 큐. 누구 아이디언지 정말 한국도로공사 측에 전화할 뻔했잖아요. 보고 감탄만 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쉼표 가족분들과 나눌 수 있을까? 역시 앉으나 서나 우리 가족들 생각뿐이에요. 기특하여라. 오늘도 땡큐, 걱정 땡, 평안 큐, 주님께 땡큐. 땡 하면 생각나는 노래, 학교정이 땡땡땡을 개사함으로 쐐기를 박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곡으로 아멘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가실까요? 조수아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손재석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먹는 건 좋은데 인생의 꽈배기, 아 이건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나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건드려서 꼬여. 또 내가 발을 헛디뎌서 꼬여. 뭐 거의 꽈배기 전문점이에요. 인생살이의 많은 변수에 계속 꼬이고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 문제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마음마저 꼬여버리게 됩니다. 꼬이다 꼬이다 꼬이다 못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마저 꼬일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말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살이는 꽈배기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은 피자, 쫙 피자. 이럴수록 주만 바라보자. 내 길의 주인공 되시고 새 길을 여실 주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어노인팅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게 강 같은 평화, 소리에 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유빌라테 프레이즈 싱어즈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들으시며 마음을 쫙 펴보시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유빌라테 프레이즈 싱어즈의 구하라 그리하면, 아이빅 밴드 지선의 나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매 순간 부족한 모습을 보며 오늘도 무너졌네,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과 한숨을 뚫고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부족한 게 은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으니까. 의인이어서 의인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의인이라 칭해주셨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의 피로 자격을 주시며 오늘도 감당하며 살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0: 이제 말을 시작한 아이가 핸들이 달린 유모차를 타고 운전대를 흔들며 말합니다. 엄마, 나 운전 잘하지? 이야, 운전 너무 잘하는데? 뒤에서 진짜 운전하고 있는 엄마는 신나 보이는 아이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격려를 해주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닐까요?
1: 엄마, 눈물 나게 감사하네요.
0: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는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길 바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만 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책 하나님의 손길에선 억울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인생이 역전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소돔왕의 전리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믿는 바람에 억울하게 손해본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그리고 6절 말씀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치를 당하거나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선 그 억울함 가운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평판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수치를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창세기 15장 1절 그리고 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람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만 노릴 수도 있을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억울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인생이 역전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소돔왕의 전리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믿는 바람에 억울하게 손해본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치를 당하거나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 가운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평판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2876번님, 아멘. 내려놓음이 쉽지 않지만 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집착도 미리 염려하는 것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마음에 평강 주시길 기도하며 말씀과 찬양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 욕심,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더 라이트 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장 초롬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간몬족속과 헷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 Draw Me Nearer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65장 소리엘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그리고 6절 말씀이었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만 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억울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인생이 역전된다고 말합니다. 아브람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소돔왕의 전리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믿는 바람에 억울하게 손해본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치를 당하거나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 가운데 우리의 방패가 돼주시고 상급이 돼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평판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어느새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잠자리들이 날아다니고요. 또 밤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옵니다. 더운 여름 언제 가나 싶었는데 어느새 한층 시원해진 바람이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듯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새 힘을 더해주시길 소망하면서 첫 곡 듣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새 힘 얻으리 아주 힘찬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가을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됐는데요. 가을 하면 또 높은 하늘 빼놓을 수 없죠. 높고 푸른 하늘, 또 시원한 바람. 이렇게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을 보고 느끼다 보면 이 계절을 바꾸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듯 우리의 삶의 계절도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홀리원의 하루, 그리고 프롬 갓의 예수 사랑하심은, 어노인팅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세 곡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이태재 목사님의 책 순종만 남는다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쌓는다. 이름을 쌓고 소유를 쌓고 업적을 쌓는다.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지며 더 오래 기억되려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흐려진다. 그토록 붙들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 모래처럼 빠져나간다. 인생의 끝자락.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을 펼치면 그 답이 선명히 보인다.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재산이나 명성이 아니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내디뎠던 걸음. 바랄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바라며 기다렸던 시간.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랐던 묵묵한 순종이었다. 모세에게 남은 건 역시 애굽 왕궁의 화려한 학문이 아니라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던 경외의 순종이었고, 여호수아에게 남은 것 또한 전쟁의 눈부신 승리가 아니라 길갈에서 기꺼이 칼을 내려놓았던 절대적 순종이었다.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방식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걸었는가이다. 세상의 화려한 성취는 세월의 흐름 속에 씻겨 내려가도 말씀을 따라 걸었던 그 걸음만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흔적이다.

네, 오늘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 히즈윌의 삶으로, 그리고 3일 POP 앨범 중에 있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태재 목사님의 책 순종만 남는다, 예, 일부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의 내용처럼 성경이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화려한 성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던 그 순종이 성경에 더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말씀을 따라 내디딘 그 걸음,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순종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으로 걸어온 그 순종의 흔적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송정미 사모님의 순종, 또 패밀리 워십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오벳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세 곡 찬양 함께 하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진아의 내가 매일 기쁘게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이야기가 있는 찬양. 이사야서 2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한 목사님이 집회차 지방교회 가서 설교를 하러 강단에 섰는데 교인들이 억지로 불려왔는지 딴 점만 피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좀 보십시오. 사람이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나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오래갑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십니까? 그때 성도들이 궁금해서 쳐다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는 양쪽이 뚫려서 귀로 들으면 한쪽 귀로 새어나지만 눈은 보세요. 이렇게 뒤통수가 막혀서 한번 들어온 것은 안 나간답니다. 그러니 날 좀 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나가지 않을 겁니다. 하하하. 오늘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왜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렸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높이 올라가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징계와 축복이지요.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이 높이 올라갑니다. 야단치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성도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니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려졌을 때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조수아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내 삶의 이유라.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예수가 길이니 김대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손이 높이 올라갔을 때 백성들아 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우선 급한 일에 정신을 쏙 빠뜨리고 삽니다. 너무 좋은 것이 많아서 너무 재밌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죠. 밀려오는 세파에 허덕이면서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높이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드셨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죠. 세상에 얽매여서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를 주의를 환기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내가 할 말이 있으니 여기 좀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높이 들린 손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보입니다. 여전히 보지 않는 무리들이죠. 관심 없어요. 하루 세 끼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거 쳐다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괜한 소리들이지 하며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왜 나에겐 예수 믿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주고서는 나에게는 왜 예수님이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일생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질병으로 찾아가시고 또 다른 때는 삶의 위기로 또 어떤 때는 큰 축복으로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통해 노골적으로 수도 없이 찾아가셨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 뒤에 여기 좀 보라고 손짓발짓 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그의 삶은 온통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만 그 자신이 그 많은 사건과 위기 축복 만남 속에 담겨 있는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손, 그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에 관심도 없었고 그러기에 그것이 기회인 줄도 몰랐던 것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는 제대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송승헌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너의 근심 걱정을 찬송가 416장 최고의 작품의 음성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복주신다고 하는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레위기서 25장 19절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시편 37편 4절 말씀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나 백성들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라고 말했던 오늘 본문 이사야서 23장 1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그 손을 높이 드시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리 높여 우리에게 복주시고자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고 결과적으로 주님의 손을 외면했던 자들이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왜 진작 그 손을 보지 못했던가? 왜 좀 더 일찍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았을까? 왜 좀 더 성실하게 주님 말씀에 청종하며 살지 못했을까? 언젠가 우리 개인의 마지막 때 혹은 세계 종말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게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이 높이 들려졌을 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음성, 옹기장의 음성입니다.

이광희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기억나는 한 집사님 가정이 떠오릅니다. 그 가정에 노 아버님이 계셨는데 해병대 장성 출신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이 젊은 집사님 부부는 늘 아버님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 완고하신 아버님께 예수 믿으라고 해봤자 야단이나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아버님의 고집도 세고 자신만을 철저히 믿는 억센 분이셨죠. 이 아버님이 80이 넘어 결국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집사님 부부는 아버님께 야단 맞을 것을 각오하고 병상에서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님이 병중에 눈도 뜨지 않고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으냐? 너무나 무게 있게 물으셔서 아들 집사 부부는 쩔쩔매며 내 아버님

좋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님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이렇게 호령하였습니다. 야 이놈아, 그렇게 좋은 예수라면 진작에 이 애비에게 전해줄 것이지. 이제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제 나에게 말을 해. 이 호랑이 같은 어르신이 그 뒤에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이럽니다.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요. 힘 있고 돈 있을 때는 모른 채 하다가 이제 늙고 병들어 죽을 때 되니 하나님 찾는 게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렇습니다. 날 좀 봐라 하고 손을 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늦지막히나 일찍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인을 눈치채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드심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생명과 영생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 446장 손영진님의 음성으로 들으십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주의 음성 듣기 원해 소리에래의 음성으로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님의 손드심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책망과 징계의 손이 아니라 축복의 손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사야서 26장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다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평강을 베푸신 하나님. 또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는 먼저 크게 하십니다. 작은 이들을 더 크게 하십니다. 일찍이 시골의 무명 목동에 불과했던 이가 하나님의 높이 들린 손을 바라보자 한 나라의 임금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임금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 스스로 영광을 얻으신다 했습니다. 그만큼 그 백성들이 잘 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돼야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섬기는 백성은 다르구나 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하는 일, 우리들의 살아가는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수 있도록 잘 되고 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신다 했습니다. 경계란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인데 그것을 넘어갔다간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죠. 국가의 경계선이 국경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경계를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신다 이런 말씀이죠. 세상에는 팔자소관 다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고 그대로 안주하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운명이란 없습니다. 하지 못할 제한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확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분명하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바라건대 우리들의 모든 삶의 경계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님의 손이 들려졌을 때 주님의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교훈과 책망이 있을 때 주님의 교훈 앞에 순복하여야 합니다. 이럴 때 주께서 주시는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시고 나라를 더욱더 크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의 끝 찬송은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좋지 않은 인상이란 얘기를 숱하게 들어온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한 회사의 외판 영업사원 모집에 응시합니다. 거기서 지혜를 발휘하는데요. 본인의 사진과 성경 구절을 팻말처럼 들고 면접관 앞에 섭니다. 사진은 순한 이미지로 손을 봤고요. 손에 든 성경 구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과는 당당히 합격이었죠. 어느 작은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는 아름다운 청년의 간증입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돈 잘 벌면 기분 좋다 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마음 벅찹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주께서 마음에 두신 것이니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히스플랜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요. 1602님 사연이에요. 항상 방송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602님. 네, 이 사연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내용의 은혜를 받으셨을까? 네,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주시는 사연 안에 있는 네, 그런 내용으로 받는 은혜죠. 그래서 저도요, 오늘은 저의 사연을 좀 얘기하면 어떨까 네,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제가요, 비전 케어를 이끄시는 그 회장님을 만나 뵀어요. 비전 케어가 어떤 곳이냐면요. 전 세계에 실명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수술해주고요. 무료로 수술해줍니다. 네, 그렇게 실명을 예방해주는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예요.

그런데요, 단순히 돈 안 받고 그 일을 하는 것뿐이 아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는데요, 세상에. 여기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요. 그리고 스태프들이 자기 돈을 내서 진행한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세상에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 있잖아요. 뭐 지나가던 사람 다 못 본 척 지나가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 살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들여서 쉴 곳 마련하고 거기에 돈도 자기가 지불해 주잖아요. 자기의 돈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시각장애인이지만 거기까지는 몰랐는데요. 지금 세계에서 그 좀 이제 의료 취약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요. 백내장으로 실명에 이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무려 1억 명에 달한답니다. 지금 실명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하고 일단 실명을 막아주느라 두 눈 중에 한 눈은 우선 급하게 수술하신대요. 원하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는 백내장으로 실명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도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곳들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깨닫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없는 이들을 또 돌아볼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삶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 해봤는데 오늘 은혜 받은 사연 보면서 또 1602님 은혜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의 최근 사연 한번 함께 나눠봤습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같이 걸어가기.

네, 우리 성도 함께, 주님 함께 천성길 같이 걸어가야 되겠죠. 3834님 사연이 야고보서 5장 19, 20절 회개합니다. 장애인 친구가 전화를 자주 하는데 일한다는 이유로 거절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잘 받아줘야겠네요. 네, 3834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애의 특성상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형편이나 이런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때도 없이 이렇게 전화할 수가 있어요. 장애의 특성상 그런 유형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받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거 회개하고 이제 잘 받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인데 사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네, 그렇게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항상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특히 일하고 있는데 자꾸 전화가 온다. 그럼 짜증 안 내면 다행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양심은 세상 사람들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받아주지 않는 것 그것을 회개하면서 잘 받아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아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고 기도하고 또 따뜻한 말로 위로해서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야 되겠죠.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김다형님의 그런 사랑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액과 관련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2026년 성동 어울림 보치아 대회가 오는 9월 22일 열립니다. 성동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성동구 장애인 체육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대회는 서울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보치아는 표적구에 공을 가까이 보내는 경기로 손으로 던지기 어려운 경우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 중증 장애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애인 스포츠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150여 명이 함께하며 생활체육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어울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가 경기장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와 돌봄을 주제로 한 2026년 누림 컨퍼런스도 마련됩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누림센터 대회의실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주거와 돌봄 모델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주거 돌봄 사례가 소개되고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 앞으로의 지원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빌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지난 8월 말쯤에 그 네팔의 참담한 홍수 피해가 전해졌었죠. 그야말로 안타깝게 그 지역

없는 참사였습니다. 그 원인이 기후온난화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환경과 기후를 놓고 기도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해온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주님 뜻에 너무나 어긋난 인간의 과도한 편의 생활이 이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오랜 세월 모습을 지켜온 만년설이 녹아내리고요. 남극의 빙하가 쪼개져 떠다닙니다. 대기 중의 기온은 물론이고 바닷물의 온도와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이제 신앙인들이 보다 깊은 관심을 두고 기도하며 해결을 위해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웅재님의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 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누리는 주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토요일. 우리는 주요 어린이 친구들은 무엇을 하며 토요일을 보내고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많이 궁금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토요일에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을지 생각해봐요. 어떤 친구는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는 새소식반에 가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행복한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내게 주신 분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의 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내게 주신 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함께 들은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승리를 내게 주신 분. 그래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지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찬양했어요. 능력, 기쁨, 기도, 말씀, 믿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와, 여러분의 귀로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나요? 전도사님도 지금 친구들에게 말하며 전도사님도

도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정말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주신 놀라운 선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기를 바래요. 우리 그런 마음을 모아서 첫 곡으로 들었던 내게 주신 분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이 있지요. 악보가 있다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극동방송 우리는 주여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앱 사연창에 악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 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내게 주신 분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득 안고 행복한 매일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최고의 선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0: 사랑의 사람을 만나요.
1: 여러분 안녕? 나는 베드로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끔찍한 죄를 지어 많이 괴로워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지요. 그리고 처음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교회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그렇게 사랑받고 존경을 받던 내가 어느 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0: 받게 되었어요. 바울은 나의 잘못을 나무라고 못마땅하게 여겨 꾸짖었어요. 그래요. 나는 책망마다 마땅했어요. 부끄러운 잘못을 했거든요. 오늘 나는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나와 같은 실수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1: 베드로, 어찌하여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신 유대의 법을 따르는 성도들이 오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당신의 행동은 아주 나쁜 본이 되었습니다.
2: 그래요.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유대의 법을 따르는 성도들을 만나자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도 그들의 평가가 두려워 복음의 진리와 어긋나게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있던 식사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이 보는 것 때문에 속마음을 감추고 보기 좋게 꾸며낸 행동을 한 적은 없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꾸며낸 행동을 멈추고 진실한 행동을 하세요. 그것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사는 어린이의 모습이에요. 방 청소를 해야 하지만 게으름을 피우다가 엄마가 보시면 열심히 청소하는 척하고 책상에 엎드려 딴 생각하거나 졸다가 엄마께서 보실 때 공부하는 척을 해본 친구가 있나요? 동생이나 친구에게 친절하지 않게 굴다가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보시면 친절한 척 행동하지는 않나요? 이런 모습은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꾸며내는 행동이지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왜 했는지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마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고넬료 사건을 통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했지요. 그러던 베드로가 그만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부터 꾸짖음을 받았어요.

없어요. 그런 베드로의 행동은 바나바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어요. 베드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본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는 어린이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또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꾸며서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일까? 복음의 진리대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자라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지요. 엄마 때문에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생활을 하고 부모님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해야 해요. 또 어른들이나 선생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친구나 동생에게 친절하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겉으로는 좋은 행동 같고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꾸며서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GR이니 방송을 듣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또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거짓된 행동이나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말과 행동을 시작하기로 약속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더 멋진 어린이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항상 진실한 행동과 말을 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기쁘다 주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옳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멋진 하나님의 어린이로 자라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 홈페이지 사연 참여란에 남기거나 앱 사연창에 사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캠키즈 워십의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한나,

진행해서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장할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어느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던 중 갑작스럽게 오른손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품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왼손으로 조각하는 법을 새롭게 익혀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품은 오른손으로 만들었던 작품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조각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낙심할 때가 있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을 때도 있고 사방이 높은 담으로 막혀 숨이 막힐 만큼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열려있는 게 있죠. 바로 하늘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주시고 다시 일어서

0: 힘과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나운서, 이 기도의 손 얘기 들어봤어요?
0: 네.
1: 에어봇 둘러하고 한서라고 하는 친구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둘 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국립미술학교를 가려는데 돈이 없는 거라.
0: 네.
1: 둘이 의논을 했어. 한 사람이 가서 그림 공부를 하고 끝마침은 그 사람이 가서 노동을 해서 직금 노동을 해서 학비 보내준 사람 미술학교를 보내자. 그럼 시간은 좀 걸려도 두 사람이 다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다. 우리 같으면 가위바위보 해서 네가 가라 할 텐데 한슬에는 친구가 둘러들어 네가 먼저 가서 해라. 나 열심히 노동을 했게. 한스가 노동을 하러 고향에 내려가서 열심히 노동을 했어. 조각을 했어. 돌 조각을. 에어보 둘러는 왕립 미술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워서 자기 그림이 한 폭 두 폭 팔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친구 찾아간 거예요. 친구는 둘러가 온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1: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못 쓰게 됐고 다 굳어가지고 그림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사랑하는 친구 둘러만큼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를 해서 세계적인 기도의 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한 사람의 희생, 유명한 작품이 나오고 작가가 나온 거예요.
0: 맞습니다.
1: 희생이 없으면 성공이 있을 수가 없지.
0: 네.
1: 그래서 우리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요. 그냥 오늘은 저 탈북자가 오셨으니까 무슨 얘기가 궁금하죠?
0: 맞습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 함께 하시죠.
1: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자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그림에 담아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를 꿈꾸기조차 어려웠던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제는 그림을 통해 희망과 자유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는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탈북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3: 어렵게 어렵게 북한에서 왔죠?
2: 네, 진짜 네. 어렵게 왔습니다.
3: 그리고 첫째, 내가 뭐 그림 이야기는 낭중에 하고요. 고향이 어디예요?
2: 평안남도 개천입니다.
3: 평양남도.
2: 평안남도.
3: 그러게.
2: 네.
3: 좋은 데서 왔네요. 나라 사람들이 함경도에서 많이 오는데.
2: 네, 맞습니다.
3: 거긴 평양남도.
2: 네.
3: 그러니까 평양 밑에 있는.
2: 네, 경기도와 같은 네. 평양을 둘러싸고 그러게. 있는.
3: 그 동네 이름이?
2: 개천시입니다.
3: 오. 네. 그러면 거기서 몇 살 때 탈북을 했어요?
2: 제가 22살에 탈북을 했습니다.
3: 그러면 부모님들은?
2: 사실 가족이랑 다 같이 중국까지 넘어왔는데 중국 브로커가 갑자기 중간에 딱 중국 그 심양까지 와서 덜변에서 이전에 약속했던 돈의 두 배를 달라고 하면서 저하고 둘째 동생은 다시 막 인신매매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때 어머니하고 그 나머지 가족은 인질로 잡혀 있다가 북송되고 네 그때 막 저희 뭐 인신매매하겠다 이러니까 저하고 둘째 동생 먼저 국경을 넘긴 거죠. 네.
3: 그러면 22살에
2: 네.
3: 탈북을 하는데
2: 네.
3: 극동방송을 또 들었대만요 거기서?
2: 네. 어릴 때부터 거의 10년 들었습니다.
3: 아니 그 듣다가 들키면은 큰일 날 텐데.
2: 네, 원래 처음에는 그 저희 아버지가 오부셨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면서 날씨가 되게 배 타려면 날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서해 바다는 뭐 민물 썰물도 있고. 근데 조선중앙 TV는 그게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라디오 이렇게 중국에서 얻어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한국 날씨 이렇게 우리나라 날씨 여러 번 듣었는데 그게 완전 거의 맞는 거예요. 다 100%. 그래서 그거 두드리려고 대기하다가 뭔가 심심하고 궁금해서 그냥 주파수 이렇게 돌리다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이렇게 들으면서 뭐 국민통일 방송도 듣고 제주국동 방송도 듣고 자유아시아 방송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들으면서 네, 그때 하나님을
3: 때, 네. 야, 나 탈북해야 되겠다.
2: 네.
3: 그러면 학교는 어디까지가 나왔어요?
2: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3: 고등학교.
2: 네.
3: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배울 땐 저 공산주의도 배우고
2: 네.
3: 다 했겠지.
2: 네.
3: 영어는 못 배우고.
2: 영어는 조금 어릴 때 좀 배우다가 9살부터 제가 돈벌이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못해서 못했습니다.
3: 무슨 돈벌이라서요?
2: 그 안 해본 장사가 없습니다. 9살 때부터 그때는 장사할 수 없으니까 뭐 공장 앞에서 쓰레기 주워서 한 2, 3년 돈벌이하고 그다음부터 속눈썹도 자르고 국수 장사도

0: 하고 마늘장사도 하고 복숭아씨 서금장사 뭐 그다음에 엇장사 그릇장사 그냥 안 해본 거 없이 거의
1: 아니,
0: 다 해봤습니다.
1: 그럼 이제 여기 내려와서,
0: 네.
1: 22살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감정이 어때요?
0: 너무 좋죠.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우선 뭔가 노력한 것만큼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뭔가 식당 일을 하든 뭐 사무 일을 하든 하던 간에 그 알바에서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1: 하나님을 알게 됐다.
0: 네.
1: 내가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 황장엽 씨부터
0: 네.
1: 하나님을 믿어야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편합니다. 왜? 공산주의 사상을 없애려면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자연이 없어지지.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거기 또 태영호
0: 네.
1: 이런 사람들은 뭐 방송도 못 듣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나 성경 다 읽은 다음에 믿을게. 그러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0: 네.
1: 그래서 황장엽 씨는 내가 보기에는 북한에서 옛날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마 신앙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 그러면 참 우리 이지혜 씨는
0: 네.
1: 한국에 내려와서 뭐좀 내가 북한에서 생각한 한국하고
0: 네.
1: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다른 점이 있죠?
0: 네, 사실 말로만 들었지, 저는 중국에서 살다 오지도 않고 이렇게 직행으로 오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다 천국 같고 사실 산골에서 원시 생활 하다가 문명사회 도시에 나온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신용카드 이런 것도 다 신기하고 뭐 계좌나 이런 것도 다 신기하고 그냥 다 뭔가 다 신기했어요. 음식도 다 신기하고 그냥 이 세상 자체가 같은 말 쓰는데 그냥 어떤 무슨 뭐 천국에 온 느낌처럼 다 신기했어요. 네.
2: 네. 그 북한에서 라디오 처음 들었을 때 이야기 좀더 듣고 싶은데요. 그 라디오에서 계속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셨다면서요.
0: 네, 그때 이렇게 뭔가 듣는데 그때 저희가 좀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그때 막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뭐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요. 이런 게 저한테 그것만 들렸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기도하면 다 이뤄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뭐잘 모르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그 북한은 사실 미신이 이런 게좀 많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저도 엄마 산잡고 여러 번 갔던 어릴 적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게 아 하늘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나 이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밖에 나가서 하늘에 대고 제 서원을 이렇게 말하듯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 아니,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할수 없지.
0: 그쵸, 당연하죠. 네.
1: 봄, 가을, 여름, 겨울,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없지. 이걸
0: 맞아요.
1: 누가 만들었을 텐데,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지.
0: 당연하죠.
1: 아직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0: 네.
1: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 거기 이렇게 이렇게 써 있구나. 아, 그럼 믿으면 되겠다. 그렇지? 그게
0: 네.
1: 믿음인데 그러면 언제서부터 미술에 내가 좀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0: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한국에 와서부터인데 제가 북한에서 이렇게 미술을 하고 싶었어요. 북한은 다 선종선동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포스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에 와서 포스터를 이렇게 그려줬던 분 보니까 이렇게 쌀밥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거 그려주면. 그래서 그거 보고 쌀밥 먹고 싶어서 사실은 처음에 북한에서 이렇게 그림을 꾸적였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그림이 더 밥벌어 먹여주냐? 이러면서
1: 그렇지.
0: 언니들 따라서 장사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림 그리면 한두 끼는 해결할 수 있는데 뭐 장사하면 더 많이 벌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림을 접었다가 한국에 와서 제가 사회복지사 일이나 이런 걸 하면서

0: 탈북 통일 토크쇼 이런 것도 다녔거든요. 통일 강의도. 근데 그때 이렇게 저 같은 저나 다른 분들은 그냥 말로 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로 하면 그냥 이렇게 뭔가 공무원이나 중학교 가면은 잘 이렇게 자용할 때 많아요. 근데 그 탈북 웹툰 작가라고 최성국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랑 한번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분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가 달라요. 허응이 달라요. 막 와, 진짜요? 이러고, 아, 저 질문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렇게 그림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제가 라오스로 이렇게 오면서 3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북한에서 방송을 들었지만 잘 모르고 있다가
1: 모르지,
0: 여기서,
1: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0: 맞아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집중 교육을 받는데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뭔가 큐티하는 것도 북한하고 생활정화처럼 그리고 아침에 7시 반에 기상해서 저녁 11시까지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쓰고 암기하고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하고. 그래서 처음엔 아, 내가 잘못 왔나 이러면서 그러다가 만화 거기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그림책도 없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그림책을 보다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 보면서 조금씩 이해하고 또 중간에 저희 가족이 거기서 한달반 동안 지냈는데 갑자기 나머지 가족이 인질로 잡혀있던 가족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같이 있던 한국 목사님이랑 선교사님이랑 막목 놓아서 매일같이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면 나 진짜 믿고 싶다 이러면서 조금씩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났죠. 네.
2: 정말 이렇게 위에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에 감명을 받으셨군요.
0: 네.
2: 정말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한데 우리 찬양 듣고 와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저 작가님의 팬인데요. 작품들이 어떤 작품들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1: 제가 극동방송에서도 전시를 했는데요. 작년에

0: 저의 그 불편하고 무거운 이야기들을 무겁지 않게 풀어내면서, 불편한 이야기들을 무겁지 않게 풀어내면서, 한국에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넘기고 있는 일상과 생명,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제가 공모전에 당선된 그 작품 극동방송에서 전시했는데, 그거는 인민의 서원이라는 시리즈로, 한국에는 뭐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물을, 또 북한에서는 귀하고 정말 소중한 그런 사물을 비처럼 내려서 북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역시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옥수수비, 알약비, 우산비 이렇게 B 시리즈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1: 먼저
0: 거기에서
1: 개인적인 질문을 내가 좀 하고 싶은데,
0: 네,
1: 교회는
0: 좋습니다.
1: 어디 댕겨요?
0: 교회는 먹동 지구촌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1: 오, 저 봉희 목사님
0: 네,
1: 계신데.
0: 맞습니다. 그래서 저봉희 목사님,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데, 진짜 제가 늘 뭔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가끔씩 제가 딱 힘들 때만 부르셔서 기도해 주시고,
1: 그리고
0: 많은
1: 집은
0: 도움을,
1: 어디요?
0: 양천구에 살고 있습니다.
1: 그거는 본인이 정부에서
0: 네,
1: 어떻게
0: 맞습니다.
1: 그렇지?
0: 네,
1: 그러면 이제
0: 월세집.
1: 아직 결혼은
0: 네, 결혼은 아직 못 했습니다.
1: 못했고요.
0: 네,
1: 이제
0: 믿음의
1: 결혼
0: 배우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1: 신랑 보내달라고.
0: 네.
1: 뭐 기도 많이 안 해도 될것 같다.
2: 그러니까요.
1: 인물도 좋고 그림 그리는 실력도 있고 이 방송을 듣고 결혼이 맺어진 게몇 사람이 있었어요.
0: 아, 정말요? 그럼 더 강력하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뭐냐 하면은
0: 네.
1: 아들 가진 사람이 여기 와서
0: 네.
1: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0: 네.
1: 어떤 장로님이 듣고 있다가 자기 딸이 있어서
0: 네.
1: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어.
0: 진짜요?
1: 그래.
0: 와우. 저에게도.
1: 그러면 지금 어머니 아버지 소식은 없고?
0: 아, 어머니는 생사해부조차 모르고, 아버지는 그 저희가 가족이 탈북하기 전에 먼저 혼자 그 한국이 라디오를 듣고 먼저 탈북을 하셨는데, 한국이 진짜 이렇게 살 만한 곳인지 내가 가서 알아보고 연락하겠다 해서 먼저 한국에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랑 같이 잡혔을 때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재판받고 오랫동안 복역하시다가 작년에 오셨어요.
1: 오셔서 어머니도?
0: 네, 아니요. 아버지만.
1: 아버지만.
0: 어머니는 신분이 없으니까 북한에 북송되고, 아버지는 이전에 처음 혼자 오셨었으니까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그 중국에서
1: 그
0: 재판받고
1: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0: 복역하다가.
1: 살아요?
0: 아니요, 아버지하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1: 오,
0: 네.
1: 아버지는 어디 살아요?
0: 아버지는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1: 안산에
0: 네.
1: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0: 아버지는 70년생입니다.
1: 그럼 예수 믿어야 되겠네.
0: 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1: 아버지는 뭐 직장이 있어요?
0: 네.
1: 안산에서.
0: 네.
1: 그러면 자기 가족은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0: 동생
1: 동
0: 있습니다.
1: 남동생,
0: 여동생.
1: 여동생.
0: 네,
1: 여동생은
0: 여동생은
1: 뭐예요?
0: 결혼했습니다. 바로 와서 저랑 같이 미술 입시 학원을 다녔었는데, 바로 처음에는 연세중학교에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어떤 형제님이 저희 동생, 막 그때 21살인가? 그때 22살이었는데 막 따라다녀가지고, 윤석전 목사님이 막 결혼 다 이렇게 막 시켜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1: 근데 자기는
0: 지금.
1: 너무
0: 네.
1: 닦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갔구나.
0: 아, 제가 대학
1: 잘
0: 공부하느라고.
1: 생기고 믿음 갖고 사랑해주고 신부를
0: 네.
1: 그다음에 돈 조금 있는 신랑
0: 아,
1: 그런 사람이면 좋지.
0: 네. 그런데 뭐, 저 사랑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믿음적,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1: 그러면.
0: 나머진 있으면
1: 지금
0: 좋고.
1: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서
0: 네.
1: 내가 봐도 신부감은 100점이다. 그래서 어떤
0: 감사합니다.
1: 장로님 네 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0: 네.
1: 선점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0: 네.
1: 자기 사랑해주고
0: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0: 그런데 지장이 없으면 간다.
1: 네.
0: 오케이.
2: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미술을 계속할 수 있었던데 극동방송에 도움도 있으셨다고요.
1: 네, 제가 진짜 처음에는 대학교 1학년 때는 장학금을 어디에다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 제가 일하다가 오다 보니까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헤맸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국가조찬 기도회라고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탈북민 자매님이 여기 극동 그분도 극동 PK 장학재단 덕분에 장학금을 받아서 무사히 이하여자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극동방송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때는 제가 잘 못 찾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즉 듣고 집중적으로 찾아봐서 신청을 했더니 단번에 감사하게도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재료비 걱정은 안 하고 이렇게 무사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0: 받았구나.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책도 읽고 진짜 목사님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0: 그런 나도 하우스보이 하다가
1: 네.
0: 미군 하나 잘 만나서
1: 네.
0: 우리 집이 가난해.
1: 그러니까요.
0: 미국에 유학을 가서
1: 네.
0: 나는 이제 정치를 하려고 그랬어.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이나 장관 되면
1: 네.
0: 쌀밥 먹지 보리밥 안 먹고.
1: 네, 맞아.
0: 우리가 가난해서 난 보리밥만 먹어서 나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미국서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거기서 내가 예수를 믿었지.
1: 네.
0: 예수를 믿고 우리 엄마가 예수를 안 믿어. 우리 가정이 예수 안 믿는 가정이. 교회 한 번도 안 된 게 있어. 성경도 없는 가정인데. 그래서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
1: 네.
0: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야 너 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너희 가족을 전도해라. 사명 받고 아니 뭐 하나님이 미국 살리겠지.
1: 네.
0: 신학을
1: 당연하죠.
0: 하고 미국 여자 하나
1: 네.
0: 윤회를 해서 한국에 왔어.
1: 네.
0: 우리 가족을 다 전도했어.
1: 네.
0: 내가 막내요.
1: 네.
0: 우리 형님들이 말 잘 안 들었는데 어머니 전도하고 어머니가 형들한테 야, 너희 막내가 목사가 돼서 왔는데 좀 교회 가서 들어봐라. 그렇게 시작을 해서 다 믿고 장로, 권사, 집사 다 되고 조카들은 선교사, 목사, 전도사 와. 여자들은 목사한테 시집간 애들이 많지.
1: 와.
0: 그래서
1: 할렐루야.
0: 우리 와.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1: 네.
0: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
1: 네, 맞습니다.
0: 우리 터줏갈이 다 갖다 내버리고 미신 섬기던 거 다 내버리고 우리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가족이 됐어.
1: 할렐루야.
0: 그럼 자기는 라오스에 갔었어?
1: 네.
0: 왜?
1: 그쪽으로 중간에 저희 그 브로커가 인신매매하면서 위험하게 되면서 그 한국 선교사 그 열방샘교회라고 통일서망선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락해서 중간에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위험해서 해서 라오스를 해서 거기서 왔죠.
0: 얼마나 있었어 라오스에?
1: 라오스에 4개월 반 있었습니다.
0: 근데 거기서 어디로 갔어요?
1: 라오스에서 바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0: 바로 한국에?
1: 네. 그 라오스 대사관으로서 이렇게 왔습니다.
0: 그게 몇 년도예요?
1: 그때 2018년입니다.
0: 2018년도에 한국에 와서
1: 네.
0: 이제 교육도 받고
1: 네.
0: 이제 지금 나와서 미술 활동을 한다.
1: 네.
0: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 지금 31살입니다.
0: 31살. 빨리 시집 가야 되겠네.
1: 네. 지금 빨리.
0: 31살. 남자가 한 35살 되면 좋겠다. 이 청취자들 중에서
1: 네.
0: 내가 봐도 이 신부는 100점짜리 신부요.
1: 네. 응?
0: 믿음 좋고
1: 맞습니다.
0: 얼굴 이쁘고 또 활발하고 또 자기가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그때 여기 전시했을 때
1: 네.
0: 북한을 상대하면서 그린 그림들이 많지요?
1: 네. 제가 네. 북한과 한국을 네, 살면서 경험한 그런 감사함을 담은 그림들이 많죠.
0: 그러게.
1: 네.
0: 지금도 계속 전시하고 돌아다니겠죠?
1: 네. 지금도 강원도에서 전시하고 있고 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초대받아서 이제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 전시해야 되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전시 초대를 받아서 그 미국 원 코리아 네트워크라는 단체랑 그리고 미국 정부 초청도 이렇게

0: 받아서 12월 초에 네 지금 가게 됐는데 비자가 잘안 나와서 네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1: 기도 제목이네요.
0: 네.
1: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2: 벌써 사연을 읽어야 돼?
1: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사랑하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들은 생각이에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영을 사모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알게 되기를 원하며 그것으로 내가 우리가 세상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실 정도의 귀한 가치를 가진 나임을 우리임을 기억하게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사연을 보냈네.
1: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앞으로도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신지 나눠주세요.
0: 네, 저는 문화전도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책임 있고 권위 있는 자리 위치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북한 사람들 저 불쌍한 영혼들 정말 뭐 지옥이 뭔지 예수권이 뭔지 그리고 천국이 뭔지 모르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게 저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2: 거기 굶는 사람이 있었죠, 자기 어렸을 때.
0: 네, 저도 많이 굶어봤죠. 네, 그래서 저도 감자만 해먹고 배추만 찢어먹고 막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었던 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처음에는 탈북을 했습니다.
2: 네. 하나님이 귀한 딸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은데 네. 늘 기도하고
0: 네.
2: 믿음으로 말씀 보고
0: 네.
2: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발걸음을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2: 그래.
0: 네, 그래서 저희
2: 극동방송 듣고
0: 네.
2: 예? 자동차에서도 듣고
0: 네.
2: 집에서도 듣고
0: 네.
2: 그렇게 하면은 신앙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1: 앞으로의 작가님의 발걸음 위해서도 중보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화가 이지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 한장 놉니다. 지도의 경계선 넘어 사람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를 타고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특히 닫힌 땅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 극동지역은 오랫동안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는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 설립 과정과 전파를 통해 북한 땅 구석구석으로 흘러갔던 복음방송 사역의 감동적인 발자취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HLKX 극동방송을 통해 개국 초기부터 방송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사실을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HLKX를 통한 러시아어 방송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993년 5월 1일자로 2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됐고 지금은 제주극동방송을 통해 30분 동안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러시아를 복음화하기 위한 방송 선교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 극동방송 설립을 통한 북한 방송 선교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북한의 북쪽 경계는 중국만 접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경북도 위쪽 일부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데

중국에는 탈북민이 많지만 러시아에는 정식 근로자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교학자들은 중국을 통한 탈북민 선교나 북한 선교가 막힐 경우 러시아를 통한 선교에 주목하곤 합니다. FEBC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91년 10월 영국 셰필드에서 열린 FEBC 연례 지역 국장 회의에서 김장한 목사의 제안으로 FEBC 러시아를 세우기로 결의하고 실무위원으로 김장한 목사, 송영필 부사장, 짐 보호만, FEBC 운영국장 등 4명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설립지를 하버로브스크로, 현지 책임자로는 하버로브스크 중앙침례교회 세르게이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하버로브스크 POR8 방송사의 송신시설을 빌려 중파 1224kHz, 단파 9.56MHz로 1992년 3월 15일부터 매일 현지 시각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한국어 방송을 송출하고 러시아어 방송 1시간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1993년 1월 19일부터는 러시아 라디오 마야크를 통해 하루 1시간씩 러시아어 방송을 송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2월 21일 구소련 당국으로부터 FEBC 러시아 현지 법인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옥 건축을 담당하기로 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1992년 8월 29일 극동방송 여성운영위원회가 주관한 바자회가 열리면서 당초 목표였던 3천만 원의 3배가 넘는 1억여 원이 모금됐습니다. 마침내 1992년 9월 12일 오전 10시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 부지에서 FEBC 러시아 사옥 기공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에서 온 김장한 목사를 비롯해 60여 명의 교계의 지도자들과 러시아 교회 지도자, 현지 파송 선교사 및 교포들이 참석해 복음 방송 설립을 축하하고 방송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이날 기공 예배는 FEBC 러시아어 담당 국장인 루디 윈스의 사유로 시작해 서울 은성교회 정봉규 목사의 설교, 로버트 보호만 총재와 미카일로비치 하바로브스크 시장의 축사, 그리고 김장한 목사의 축도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기공 예배가 끝난 후에는 하바로브스크의 한 식당에서 사랑의 선물 3천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방송 가족들과 관계자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이 선물 상자에는 러시아어 신구약 성경과 함께 설탕, 밀가루, 비누, 치약 등 생필품이 정성껏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저녁에는 시내에 있는 1200석 규모의 극장에서 김장한 목사를 강사로 한 전도 집회가 열렸는데요. 행사 시작 시간인 저녁 7시 30분보다 1시간이나 이른 6시 30분에 이미 2천여 명이 모여들어 러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참석자의 20, 30%는 제러 동포였고 나머지는 모두 러시아인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한국에서 간 참석자들은 준비해간 성경을 나눠줬는데 성경이 모자라 다 전해주지 못해 모두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방송사에서는 FEBC 러시아에 당시 권현봉 부국장을 1993년 3월에 파견했고 고려인 3세인 최스웨톨라나 양이 통역으로 큰 수고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의 열악한 경제 형편 때문에 자재와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사옥 건축공사는 자주 중단되고 준공 예정일이 연기됐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1995년 6월 1일 김장한 목사와 FEBC 캠벨 부총재, 김익명 운영위원장, 하바로브스크주 니쿠르니코프 주지사, 미카일로비치 시장, 국내 교계 인사 4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준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44명의 일행은 현지에서 장비 구입 헌금을 모아 FEBC 러시아 지사장인 세르게이 포멘코 목사에게 전달했고 김장한 목사는 이 건물은 러시아, 미국, 한국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지어진 열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맺어진 열매입니다. 희망이 없는 이곳에 방송이 믿음과 소망, 사랑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쓰이길 기도합니다. 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중파 954kHz, 호출

HP113 출력 10kW로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송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까지 가처분에 둔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특히 북한의 함경도, 자강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등에서 청취할 수 있어 북한 선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바로보스크 극동방송은 하루 총 17시간 방송 중 한국어 방송 1시간, 중국어 방송 2시간, 러시아어 보금방송 4시간을 할애했고 러시아어 일반 방송도 10시간 동안 실시했습니다. 이후 이우복 선교사가 한국어 프로그램을 송출해 주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중앙사 편성국 직원들도 프로그램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원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세르게이 포멘코 지사장의 뒤를 이은 현지 운영 책임자들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서 안타깝게도 2020년 초까지 방송이 이어지다가 운영 주체가 넘어가며 방송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아쉬움이 크게 남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북한 현지에서의 모니터링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1992년 3월부터 30여 년 동안 송출된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 구석구석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북한 선교의 귀한 한 축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나눈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의 사역은 비록 환경의 어려움으로 중단되는 아쉬움을 겪었지만 30여 년간 국경을 넘어 흘러간 복음의 전파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세운 방송국은 때로 멈출지라도 국경과 장벽을 넘어 불어오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며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국경 넘어 닫혀있는 그 땅에도 오늘도 전파를 타고 사랑의 생명 기별을 듣고 있을 북한 동포들과 열방의 이웃들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 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다윗이 주의 사랑을 의지했던 고백을 읽어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게 은덕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나 찬송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김순주의 찬양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꺼이 팬로드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복 있는 사람은 송정미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요, 생명의 부활을 얻었고 생명의 말씀을 얻었고 또 생명의 빛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얻었다는 것이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천국의 생명의 약속까지 얻은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박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마라나타의 찬양이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힘주시며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고 늘 성령의 감화를 주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힐송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휴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하루 한나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맞이하길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루에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이 기쁨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동사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평생에 은덕을 베푸시는 주님을 오늘도 마음 다해 찬양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가 아니고 믿음이고요. 두려움보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앞으로도 계속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은덕 베푸시고 우리로 여호와를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I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말 진지혜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는 조급병입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해 나가는 것보다 급성장을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결코 한순간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건데요. 하나님은 귀 쓰시길 원하는 사람마다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정금같이 쓰기 위해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또 모세를 훈련하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했고 여호수아를 쓰기 위해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존귀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실수록 거룩한 삶을 위해 많은 훈련과 준비를 시키십니다.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자라고 호박은 6개월이면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나무는 6년이 걸리고 건실한 참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려면 10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참나무와 같은 인물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한다면 조급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 됐지만 그 거룩을 완성한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거룩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매일을 아름답게

노벨 문학상 수상자 사무엘 베케티의 희곡 중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작품 속에는 두 노인이 함께 시골의 나무 밑에 앉아 고도를 50년 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왜 그를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오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문득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고도가 오지 않으면 어쩌지? 그러면 목이나 매자. 고도가 오면 그땐 사는 거지. 누군가 작가에게 고도가 도대체 누구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작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걸 알았다면 제가 이 작품에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되묻습니다. 당신의 고도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그토록 기다리며 사십니까? 라고 말이죠. 지금 내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혹 허무한 것을 기다리다 세월도 인생도 다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기다림에는 희망이 있죠. 막연히 기다리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반드시 정해진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요. 어둠과 죄악으로 만연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뤄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이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121편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참 귀한 성경 구절이죠. 이 말씀을 인용한 찬송가와 찬양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라는 찬송가도 있고 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복음성가까지 많은 곡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 찬양 중에 세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인천시립합창단이 부르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성가곡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소망교회가 부르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 원곡.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CCM 클래식의 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훌륭한 도예가는 진흙을 바로 물레 위에 올리지 않습니다. 흙 속에 작은 공기방울까지 다 빠져나가도록 오랫동안 치대며 숙성시키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데요. 조급한 마음에 이 숙성 과정을 건너뛰고 만들면 도자기는 뜨거운 불길을 견디지 못하고 이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쓸데없이 멈춰있는 지루한 시간 같지만 실은 거친 불길을 견뎌내고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네 삶에 찾아오는 응답의 지체나 멈춤의 계절도 이와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나만 홀로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더 깊고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 안의 조급함과 혈기를 빼내시며 주님의 손길로 묵묵히 다듬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내 뜻과는 다른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차분하게 견뎌보면 어떨까요?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완성하실 토기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기다림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 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바라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걱정은 모든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힘을 소진케 해 하나님의 복을 보는 시야를 매우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능력을 아주 약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평생을 맥빠진 채 살아가길 바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힘차고 한결같고 안정되길 바라십니다. 그러니 염려와 지레짐작한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 말씀해 보세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기력을 북돋아 걱정이 사라지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두신 멋진 임무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게 있는 근심들을 털어내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달팽이 한 마리가 집을 지고 사과나무를 천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더듬거리며 한 시간쯤 기어갔지만 불과 몇 센티미터밖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나무 틈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느림보야, 너는 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이 힘을 쏟고 있냐? 저 나무에 올라가야 소용없어. 사과가 열리지 않았거든. 하지만 달팽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며 혼자 말했습니다. 저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면 그때쯤 사과가 열릴 거야. 라고 말했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곧 인내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잘 기다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다윗왕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에서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에 앞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고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또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난 후 특별한 아이인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며 편지들을 썼는데 이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됐습니다. 하나님 역시 세상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는 기다림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체념 상태로 기다리거나 초조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R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가 사랑 없이 하루도 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날은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무리 부인해도 그분의 사랑을 희석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 의심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그 사랑을 변하게 할 수는 없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의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의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요.

향기로운 찬송 내 주여 뜻대로 민호기님의 음성으로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네, 저는 가끔 의심 많은 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데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의심부터 하게 되죠. 그래도 주님은 도마를 꾸중하지 않으시고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사랑의 눈으로 변함없이 바라보시는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하며 이 시간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워킹프레이즈의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시편 104편 1절 말씀. 하나님의 손길. 여름이 막바지에 달하면 자연의 아름다움도 절정에 이르러 최고로 멋진 계절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을이 시작되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색채들이 펼쳐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계속됨을 깨닫는다. 초록색 나뭇잎은 황갈색과 금색, 주홍색, 적황색, 갈색 같은 가을의 색으로 갈아입는다. 하늘은 더 짙고 선명한 푸른색을 띈다. 공기는 신선해지고 첫서리가 내려 다이아몬드를 아로새긴 것 같은 얼음층으로 모든 것을 뒤덮는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계절에 상관없이 그분의 손끝에 닿는 곳에는 그분의 흔적이 또렷이 남아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섬세하게 빚어낸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그분의 영광과 독창성과 능력을 깨닫곤 한다. 우감을 자극하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한껏 누리며 창조주의 솜씨의 기이함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시편 104편 1절 말씀.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함께하실 찬양은요,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나이지의 주님의 새 생명 어두운 몸, 있는 모습 그대로 김성은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양 연이어 함께합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이나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고 우와 정말 예쁘다라고 외쳐본 적이 있나요? 너무 예쁜 풍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들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습니다. 그 순간의 찰나를 포착해서 오래 기억하려는 것이겠죠. 네, 사실 사진은 눈으로 보는 것만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곡으로 좋은 이웃에 나 같은 사람도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김하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서늘해진 날씨에 뵙게 되었는데요.
2: 네.
0: 한 주간 좀 어떻게 지내고 오셨나요?
2: 오늘 여러분과 음악을 나누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선행을 행할 때 그것을 알게 하는 사람인가 모르게 하는 사람인가. 피디님은 어떠세요?
0: 모르게 하고 싶지만 알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안타까운 유형입니다.
2: 저랑 똑같으시네요.
0: 아, 그래요?
2: 저는 모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알아줄 때 내가 더 신이 나서 선행을 베풀게 되는 걸이라는 유형인데
0: 네.
2: 레슨실을 이전을 해야 해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좀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기에 있는데
0: 네.
2: 함께하는 선생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0: 네.
2: 그런데 그분들은 저하고 성품이 참 다르세요.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랑 똑같이. 오늘 갔을 때 짐이 한가득이었었는데 내일 레슨실에 가보면 없어요. 누가 옮겼을까라고 물었을 때
0: 네.
2: 표를 내지도 않아요. 제가 보면서 참 이게 내가 반성해야 할 지점일까. 나는 짐을 옮겼으면 단톡방에 남겼을 텐데.
0: 저도.
2: 이거 내가 이만큼 옮겼어.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을 것 같은데. 올리지도 않고
0: 네.
2: 했다는 얘기도 없이 아 제가 했어요라고 할 때 아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고 있는가에 또다시 감사하는 정말 그런 한 주였다고 말씀드려봅니다.
0: 멋진 동역자분들과 함께 하시고
2: 네.
0: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는 그럼 다 끝나신 건가요?
2: 아직 멀었습니다. 한 달여간의 공사를 거쳐서 이동을 할 것 같고
0: 네.
2: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도 그들과 같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를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0: 아, 꼭 그렇게 되시리라 믿고요.
2: 네.
0: 네. 오늘 그래서 주제를 모르게 행하는 선행이라고
2: 네.
0: 해주셨어요.
2: 네.
0: 오늘 그러면 함께 나눌 찬송가도 관련된 찬송가인가요?
2: 218장을 준비했고요.
0: 네.
2: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라는 찬송인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나의 선행을 알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꽤 많이 들어보게 됐습니다.
0: 아멘. 오늘은 반성하는 시간이 되겠군요.
2: 네.
0: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찬송가 먼저 함께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께서는 쉬운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선 찬송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새 찬송가 218장의 찬송가로 함께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할 클래식 네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1: 오늘은 로베르트 슈만의 곡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슈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어려움 속에서 사랑을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오늘은 정의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내 클라라를 만나기까지 수많은 반대에 휩싸였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끝낸 후에 아내에게 곡을 하나 헌정합니다. 근데 네. 제목 자체가 헌정이고요. 슈만이 작곡했고 노래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리스트라는 작곡가가 편곡을 해서 피아노 버전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슈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모르게 행하는 선행 속에 제자를 날리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슈만은 브람스라는 제자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아마 어떤 성향이 맞았던 것 같고요. 음악적인 방향도 맞았겠죠. 슈만은 잡지사에 기고를 하는 그런 편집자의 역할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조금 이름 모를 작곡가들 지금 떠오르는 신예 작곡가들을 소개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서로 볼 때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소개해주는 것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0: 그쵸?
1: 이왕이면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소개해주는 것은 기꺼이 할 수 있지만 나보다 뭐 어떤 점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망설이지 않을까 라는 저의 개인적인 네. 좁음이 조금 드러났지만
0: 저도 그래요.
1: 슈만은 본인과 다른 그 어떤 점들을 주목받게 해주기에 정말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는 스승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슈만이 발굴해낸 브람스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슈만과 계속 끝까지 인생을 함께했던 클라라 슈만을 생각하시면서 헌정이라는 곡을 리스트의 편곡 버전으로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멋진 연주가 될 것 같네요. 둘이 사제지간이었다는 건 또 처음 알았어요.
1: 네,
0: 그런 감상을 포인트를

0: 네, 헌정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차분한 게 참 매력적인 피아노의 선율이었던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네. 네. 성악 버전으로 들을 때도 너무나 따스한 곡이지만 정말 아내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가을에 듣기에 너무나 좋은 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그 다음 곡도 슈만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저의 사심이 가장 많이 담긴 곡이기도 하고요. 이맘때에는 끝도 없이 수도 없이 많이 듣는 곡이기도 합니다. 슈만의 피아노 4중주 3악장을 들려드릴 텐데 안단테 칸타빌레라는 그런 문구와 함께하는 조금 느리지만 아름다운 선율로 시작하는 그런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맥을 같이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배운 대로 행하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 배움의 색깔을 꼭 전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슈만의 사랑을 한껏 받았던 브람스

가난한 음악 지망생들을 도와주려고 익명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요. 네. 그중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작곡가로는 드보로작이 있습니다. 드보로작의 생활 전반에서부터 그의 곡 들을 알리기까지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브람스입니다. 그러면 계보는 슈만에서부터 브람스, 브람스에서 드보로작으로 갈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트 편곡 버전 리스트도 후악을 양성하는 데 꽤 많은 품을 들였던 그런 작곡가입니다. 본인의 기술을 전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작곡가였지만 본인의 어떤 수입원들을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작곡가들을 돕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작곡가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슈만의 피아노 4중주 3악장은 결코 짧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들으시기에 길지도 않기 때문에 네. 6분이 조금 넘어가지만 여러분 슈만의 곡을 감상하시면서 그들의 네. 선행을 한번 되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쉬운 클래식 오늘 두 번째 클래식 곡이었습니다. 슈만 피아노 4중주 함께도 듣고 오셨는데, 야, 이거는 앞에는 조금 차분하고 잔잔한 선율의 피아노였다면 네. 뭔가 방금 듣고 온 그 곡은 조금 더 화려하면서도 가을의 정취도 뭔가 묻어나는 것 같고 네. 여러모로 멋진 곡이네요.
1: 네. 네. 피디님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이 참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 네. 어떤 걸 손꼽으실 수 있을까요?
0: 제가 받은 것 중에요? 네, 네.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가족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값없이 받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그 가족을 통해서 뭐 저의 어떤 외적인 거, 그다음에 내적인 성향들도 받았던 것 같고, 근데 그것들이 저한테 다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요?
1: 저는 중보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너무나 어려운 순간에 있었을 때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는 지점부터 그 중보기도를 부탁드리는 모든 분들께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참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데 겹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을 제 옆에 세워주심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치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구나를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저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거저받은 것은 너무나 많겠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제로 띄워드렸던 누군가들이 모르게 선행을 행하는 것. 잘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거저주신 것을 나도 누군가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겠는가.

0: 라는 생각이 들고
1: 아멘.
0: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우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저는 오늘 교수님께서 전해주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인상 깊지만 앞서서 사제 관계에 정말 이 선생님과 제자의 그 계보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그 선행들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받고 또 배운 것이 있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정말 흘려보내면 좋겠다. 그런 감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같은 감동을 느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동에만 그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은 여기서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J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살아가면서 참 고마운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감사한 경험을 했는데요. 학원에 다녀온 아들이 케이크 하나를 들고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수학학원 선생님께서 내일이 생일이지 축하해 하시며 주셨다고 합니다. 작년 아들의 생일에도 케이크를 주시며 가장 먼저 축하해 주셨는데 올해도 변함없는 사랑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동이 되고 감사했어요. 이 세상 어떤 호의도 당연한 것은 없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알기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함의 고백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도 더욱 행복으로 물들어가게 되죠. 그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바라며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네, 은혜의 힘입니다. 이정림 사모님의 목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9월 12일 토요일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이 시간 어디서 무엇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실까 늘 궁금해요. 그리고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신 분들은 제목을 적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셔야 합니다.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용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키지에서 밀키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업 뽀또야에서 말씀카드 액자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9552님, 남편과 코엑스를 지나며 듣고 있어요.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감사의 고백에 제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신청하신 찬양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7982님, 저는 학교 강의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8380님, 오늘 가족들과 새벽부터 벌초하고 지금 끝내고 극동방송 들으며 힐링하며 가는 중입니다 하셨는데요. 아, 뿌듯하시겠어요. 평안한 주말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0490님, 저는 안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과 날씨에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는데요. 아, 정말 공감이 되네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신청해 주셨는데요. 어린이 합창단이 영어로 찬양하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띄워드리고요. 좀 전에 신청하셨던 찬양이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팀 루거십의 목소리로 이어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문자 메시지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0147님, 식사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이 시간엔 처음 듣는 것 같네요. 오늘 날씨가 무척 좋아요. 주님이 주신 이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이 찬양 들려드릴게요. 0193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신청합니다. 주일을 기다리며 방송을 듣고 있어요. 기후 변화의 이상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해야 할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손이 더욱 내 팔을 향해 펼쳐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감사해요. 221님, 나의 사랑하는 책 신청합니다. 저는 이사야 성경 말씀 필사하며 하늘 편지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은혜의 시간 잘 이어가시고요. 아, 신청하신 찬양 중에 두 곡 이어드릴게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신윤원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고요. 강찬의 음성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함께 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더욱 믿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지선의 목소리로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더욱 복된 주일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The men of Israel had taken an oath at Mizpah. Not one of us will give his daughter in marriage to a Benjamite.' Judges chapter 21, verse 1.
3: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사사기 21장 1절 말씀.
2: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I'm Changsu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3: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럴 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콧물 흘리면서 훌쩍거리시는 분들 눈에 띕니다. 네, 극동방송은 지난 화요일 서울 상수동 사옥에서 미스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1,100여 분이 오셔서 참 많이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목요일에는 전국 운영위원 하반기 목요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아침 식사하면서 친교하고 헤어졌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

참 반가웠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이 올해 70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한양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홈커밍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콘서트도 열릴 거고요. 세시봉 무슨 뮤지컬 가수 또 와서 또 찬양하고 어린이 합창단도 찬양하고 할 거예요. 또 운동장에서 이 또 게임도 치러지고 역사 체험하는 이런 체험관도 있고 푸드코트 등 다양한 행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설치되어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시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입니다. Come Thou Fount. 우리말 제목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Well, after the Civil War, 자, 내전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간의 내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Most of the tribe of Benjamin was dead.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Including the women and children. 여성들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거의 다 죽었어요. The Israelites were sad. 이스라엘 사람들도 슬펐지요. And concerned for the future of the tribe of Benjamin. 베냐민 지파도 한 부모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미래가 걱정이 되었어요. Because they had all agreed to be cursed if they gave their daughters as wives for the Benjamites during the war. 전쟁 때 이들이 맹세를 한 게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동의했어요. To be cursed, 저주를 받게 놓으라고. 만약에 they gave their daughters,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딸들을 부인으로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면, 다시 말해서 베냐민 사람들과 혼인을 맺으면 자신들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맹세를 했었어요. The Israelites had all gathered together.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한 자리에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 And had agreed. 그리고 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That anyone who missed this meeting would be killed. 누구든지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일 거라고 말이죠. No one from Jabesh Gilead. 그런데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안 한 거예요. Had come to the meeting. 이 모임에. So the Israelites killed every man and woman in Jabesh Gilead.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의 모든 남녀를 다 죽였습니다. But say.

save the virgins. 그런데 누구만 살려줬어요? 처녀들만 살려줬습니다. Alive, to give to the surviving Benjamites as wives. 이 처녀들을 살려준 이유가 나옵니다. Surviving Benjamites,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참 거의 다 죽고 600여 명의 남자들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결혼하라고 아내가 되라고 처녀들만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The Benjamites were also allowed to steal the young Israelite women of Shiloh as they danced at a festival.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참 어떤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여기 무도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또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이 실로에서 온 여성들 200명을 그냥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 한 200여 명 남은 남자들과 혼인해도 좋다라고 몰래 훔쳐가도 좋다라고 그냥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쟁을 할 때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절대로 그들과 혼인을 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혼인하게 되면은 우리가 스스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 맹세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꼼수를 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로에서 온 이스라엘 여성 200명을 결국 베냐민 지파들로 하여금 몰래 데려다가 결혼하게끔 눈을 감아주는 것입니다. This way, 이렇게 함으로써 the families would not be cursed. 자기들이 이스라엘 여성들을 베냐민 지파 남성들과 결혼하게끔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몰래 데려갔다 훔쳐갔다 이런 명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네는 이런 저주를 모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For giving the young women to the Benjamites. 그래서 젊은 여성들을 이스라엘 여성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줬다는 이유로 말이죠. The Israelites thought again about their actions.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했던 처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They had fought a holy war. 참 성스러운 전쟁을 치렀다고 그들은 자부했겠죠. But they had made some promises. 이들이 맹세를 했다고 했었어요. That were too strong. 그런데 너무나 가혹했던 거예요. They had promised that their daughters would not marry the men from Benjamin's tribe. 이들이 했던 맹세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여성들이 would not marry the men from Benjamin's tribe. 베냐민 지파의 남성들과 결혼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맹세의 내용이었습니다. So, they had not allowed them to marry them. 그래서 허용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여성들로 하여금 베냐민 남자들과 결혼하도록. They were sorry about that. 이들도 참 안타까웠지요. But it meant that the tribe would not continue.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면은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즉 이스라엘 여성을 어쨌든 남아있는 6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내들과 결혼하게 하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 자체가 대가 끊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말이죠. Because it meant that the tribe would not continue. 왜냐하면 내버려 뒀다가는 이제 베냐민 지파는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They built an altar. 그리고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This was probably at Mizpah. 아마도 미스바에 제단을 쌓았던 것 같아요. Because there was already one at Bethel. 왜냐하면 베델에는 이미 제단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사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는 가까스로 대가 끊기는 것을 면할 수가 있었고 백성들은 각자 자기 지파에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연합군으로 모였다가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사사기 전체에 이 유명한 마지막 구절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함께 공부하게 될 룻기를 거쳐서 사무엘에 가서야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빙고,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양한 곡 더 들으시고 우리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Bluegrass Brethren의 찬양입니다. I know whom I have believed. 우리말 제목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그들 지파의 이 범죄자들을 정말 옹호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during the Civil War 내전 동안에 Thank you that you took care of them. 그들을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And provided a way for them to have wives to continue their tribe. 그래서 그들의 종족이 정말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아내들도 보내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니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l that you do for us.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즉 장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기브온 그리고 라마인데요. 여호수아 18장 25절에 등장합니다. 참고하시고 잘 따라해보세요. 기브온, 기비안, 기비안, 기브온을 기비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라마는 비슷해요. 라마, 라마, 한 번 더요. 라마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now that we've completed the study of Judges, starting next week, we will begin a new book called Ruth. 네, 오늘로 사사기 공부를 마쳤으므로 다음 주부터는 룻기를 공부하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부산극동 방송 문화보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백영나의 함께 행복.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연우입니다. 요즘 시력도 떨어지고 많이 피곤하여 안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큰 이상은 없으나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안약을 처방받고 눈을 쉬게 하라는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을 쉬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피로해지면 먼 곳을 자주 보십시오 라고요. 저의 짧은 생각에는 눈을 감고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먼 곳을 쳐다보아야 눈의 피로가 풀린다고 하는 말씀이 놀라웠는데요. 현대사회의 영향으로 인한 IT기의 사용 증가로 인해 우리의 눈은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눈이 피곤하면 어떻게 하시는지요? 우리 육신의 눈이 피곤할 때 멀리 보는 것이 좋은 것처럼 우리 마음이 피곤할 때도 멀리 바라봐야 하는데요. 가까이 있는 것들은 잠시 잊고요. 먼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의 문제들이 작아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시간을 내 삶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데요. 그것은 흘러가는 이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를 따라 살기에 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맞출 때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분하고요. 그것들의 특징을 살려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헛되이 버려지는 시간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끼고요.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CTS가 불러준 주님의 시간에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라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라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들려드릴게요. 먼저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앨범 가운데서 선하신 목자 들으시고요. 이어서 지명은의 내 진정 사모하는 나누

함께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이동원 목사님의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나누겠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시간 관리에 대한 여러 세미나들이 개발되어 도움을 받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기술적인 도움을 넘어서는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방편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왜 성령 충만이 시간 관리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시간 관리의 초점은 지혜로운 시간 경영인데요. 그런데 성령이 바로 지혜의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미 그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어지는 18절에서는 이 지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일찍이 선지자는 바로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그분이 바른 판단을 하시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신 주의 영이 임하신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나간 시간을 성찰하고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선 기도할 제목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이동훈 목사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나누었습니다.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앞선 한 곡은 페이스 워십의 세상을 사는 지혜였고요. 계속해서 더 라이트 워십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들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것을 먹을지 선택하고요. 오늘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하고 누군가를 만날 장소, 버스를 탈지 택시를 탈지를 선택하는 등 삶의 모든 것을 선택하며 일상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셨는지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게 됩니다. 선택한 후에는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요. 마음을 다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이 가장 최선이기를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서선주의 음성으로 오늘도 은혜로 산에 전해드리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행복식 박영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경 목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든 그렇죠. 지난 과거보다는 앞을 바라보면서 현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옷자락을 여미면서 오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것이 저는 지혜롭고 복된 자의 삶이라고 봅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를 돌릴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는 지난 과거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진이 부릅니다.

아멘.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의 평화가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라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한 수용자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고 싶고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수용자에게 이랬습니다. 사람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대답해 줄수 있나요? 라고 하니까 그분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바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참 고개를 숙이면서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보고 심판하심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 속에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하나님 옆에 감당하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지 않고 내 방법과 뜻대로 살았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였습니다. 마치 마귀도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교도소 안에서 확실히 느낀 것은 하나님은 내 행위를 보고 심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옆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랬어요. 정말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성경에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자 발생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님이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면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고 그 삶에서 발생한 모든 장애물이 때로는 감사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했더니만 그 형제가 아멘 하더라고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 있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한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옹기장에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악과는 은밀한 것을 보고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수용자 형제를 손을 잡고 또 기도해 준 다음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 우리 형제 이 마음 편치 마시고 이제 남은 여생 주님만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울더라고요. 나이는 한 50대 정도 되는데 사업을 하다가 이제 교도소에 오신 분인데 사업을 하다 순간 편법을 해서 왔고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생활을 했는데 자신은 결국은 종교 활동을 한 것 같다 하면서 그 행위를 보시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본다 하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웠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여서 정말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욕심과 내 아집과 내 가치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얻고 있으면 산다고 하는 그 모습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인말로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라 지금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화가 부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아멘. 주로 인하여 만족함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심을 믿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고 요한계시록 22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삶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세상 사람 보기에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고아와 가본 나그네 옥에 갇힌 자를 돌보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또 연약한 자를 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시하려고 하는 삶. 우리가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뜻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사람은 결코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연약한 자들 돌보고 그들이 바르게 살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명절이 다가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도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인들이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살아온 삶을 가지고 멀리하거나 평가하거나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의 오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기준을 위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잣대로 상대방에게 들어대서 내가 생각하는 잣대에 상대방이 미치지 못하면 우린 비방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수군수군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내 앞에 있는 분들 비록 그들의 과거의 삶이 어땠든 그들이 잘못 살아왔든 또 이단에 빠져있든 범죄 속에 살아있든 그들의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영혼들을 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그 똥마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심을 믿고요. 기왕이면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며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희식이 부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들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부산을 덮는 새로운 파도가 온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뉴 웨이브 처치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 신앙 토크쇼 It's New Wave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It's New Wave 청취자 여러분, 뉴 웨이브 처치의 박근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MZ세대라고 불리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음식들을 좋아하고 어떤 단어에 열광하는지, 또 청년들의 마음속 깊은 고민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MZ세대를 알아보고 MZ세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 MZ세대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어쩌면 우리 모두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공감대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찬양 드리고 와서 오늘 It's New Wave MZ 특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라이프 월십, 주님 한 분만으로.
1: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더 큰 박수 소리와 더 큰 함성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0: 찬양 드리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실 동현 형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의 김동현 형제입니다.
0: 자, 우리 지난주에 뉴웨이브 교회 MG 자매들과 함께 요즘 MG 세대가 자주 사용하는 신조어도 배워보는 시간 가져봤었고요. 기억나시죠?
1: 아, 너무 신기했죠.
0: 어떤 거 기억나세요?
1: 라을라.
2: 아자스.
1: 야,
0: 네, 특이한 단어들.
1: 진짜 맥락 없는 단어들.
0: 내용도 없고. 그죠. 맥락 없는 단어들. 뭐 또 교회에 대한 생각들도 진솔하게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죠. 자, 오늘은 MG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함께 해주셨던 게스트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1: 안녕하세요. 인터넷 용어.
0: 자, 느낌 오셨죠? 네, 요런 식입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자매님. 누구십니까?
4: 안녕하세요, 21살 문소희입니다.
0: 네, 우리 또.
5: 안녕하세요, 21살 안혜원입니다.
0: 입니다. 야, MG세대 특집입니다.
6: 저도 모르게.
1: 문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도 이렇게 쓰는군요.
0: 그러니까.
6: 입니다.
0: 입니다당 나왔습니다. 또 우리.
7: 안녕하세요, 27살 박지연 자매입니다.
0: 27살.

0: 21살 자매 두 분과 27살 자매님. 약간 또 격차가 좀 있는데.
1: 갭이 좀 있거든요.
0: 본인의 포지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일단 20대긴 하지만 지금 20대 후반을 좀 달리고 있고.
0: 그렇네. 꺾였네, 그죠?
2: 여기는 또 초반, 그 중반이라는 그 공백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MZ들의 단어가 아직 좀 많이 어렵습니다.
0: 그 6살 차이조차도 지금 어려워하는 이런. 요즘, 그죠? 우리 세대의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신조어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기억나세요? 얼마 전까지 유행하던 음식이 두쫑쿠키.
3: 아, 두쫑쿠키. 예.
0: 두바이 쫀득쿠키. 드셔보셨습니까?
3: 네, 저희 크리스마스 때도 만들어서 저 팔아봤잖아요.
0: 바자회 때 팔았잖아요.
3: 예, 너무 맛있었거든요.
0: 예. 예. 근데 그게 벌써 한물 갔습니다.
3: 야.
0: 요즘 뭐가 유행하는지 아세요?
3: 뭐가 유행하죠?
0: 혹시 아십니까? 두쫑쿠 다음 유행하는?
2: 지금이요?
0: 예.
2: 지금 유행하는? 예.
0: 또 바뀌었나요?
3: 아, 또 바뀌었나요?
2: 아니, 아니. 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유행하는 음식은 한정선?
0: 야, 저는 지금 대답이 뭐였냐면, 네. 버터떡이었거든요.
3: 아, 저도 버터떡 예상을 했는데.
0: 이거 지나갔죠, 벌써 또.
2: 아, 그쵸.
0: 방금 뭐라 그랬어요?
2: 한정선.
0: 그게 뭔가요?
3: 한정살 말고 한정선.
2: 아, 이게 브랜드인데, 그, 찹쌀떡 브랜드.
0: 찹쌀떡이구나.
2: 이번에 새로운 시즌 맞아가지고 요거트 크림이 안에 들어있는 과일 찹쌀떡이 나온 거예요.
0: 과일 찹쌀떡.
2: 네.
0: 우리 찹쌀떡 하면 예전에 찹쌀떡. 아십니까, 혹시?
2: 아니,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3: 약간 전승을 들은 것처럼.
0: 전설에 약간.
3: 전설을 들었어요.
0: 예. 이렇게 세대의 변화가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이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말로 대화하는지 놓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MZ 세대를 이해해보고자 이 자리 이츠뉴웨이브 MZ 특집 두 번째 시간 우리 가져볼 텐데요. 여기서 한번 찬양 드리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월십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0: 자, 찬양 드리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MG 자매님들의 고민을 이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었던 진솔한 고민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MG세대도 고민을 하나요? 어떠세요? 고민이 있으세요?
1: 아니, 그쵸. 그게 무슨 질문?
0: 그쵸. 그게 무슨 질문이냐. 무슨 그런 질문을 하시냐, 목사님. 예. 좋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고민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지연자매님부터.
2: 저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는 졸업했고 이제 직장에서의 이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아무래도 교제를 하고 있다 보니 연애 문제라든지 이제 아무래도 20대 후반이잖아요. 이제 주위에선 친구들이 결혼을 하기도 하고 해서 와, 또 벌써. 나아가서 네, 네. 결혼 이런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하, 진로와 어떤 연애 결혼 고민. 우리 혜원자매는 어떤 고민 있으세요?
3: 저는 일단은 휴학 가고 싶은데 휴학 시기를 언제 잡을지 또 아니면 예. 전공을 살릴 수 있을지 제가 지금 이 전공이랑 맞는지도 살짝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교환학생을 또 가고 싶어서 어느 나라로 갈지도 고민이 됩니다.
0: 지금 몇 학년이시죠?
3: 저 지금 2학년.
0: 아, 휴학 시기.
3: 네.
0: 휴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저는 이제 휴학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이제 호주 워킹홀리를 가기 위해서 1년 휴학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직장의 어떤 그 올무가 돼서 쉽게 어떤 이제 그렇지. 해외 경험이나 이런 특별한 뭐 이유가 없으면 그렇게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학생 때만이 유일하게 예, 예. 뭔가 다양한 좀 눈을 좀 넓힐 수 있는 시간이 예. 이제 휴학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0: 우리 동현 집사님 그 워킹 홀리데이 네. 가서 영적으로 타락하시고.
4: 아 저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타락해봐야 된다.
0: 아, 농담이고요. 지극히 우리 개인의 네, 개인의 아, 견해입니다. 하나의 네. 은혜가 있다.
4: 아 그렇죠. 저는 또 심지어 가기 전에는 컴퓨터 공학과였는데 네. 가고 왔다 갔다 와서 영어 영문학과로 전과를 했거든요.
0: 네. 진로가 바뀐 거예요.
4: 네, 저는 이제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 외국인들이랑 대화하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이런 걸 그때 아마 경험하고. 또 지금의 직업까지도 이어졌거든요, 그게.
0: 지금 직업도 그죠?
4: 네.
0: 외국계 회사에서 지금.
4: 네, 저기 해운 물류 쪽에서 일하는데 매주 이제 외국인들이랑 회의를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이제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뭔가 이거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인도를 하시고. 네.
0: 잠시 타락했으나 진로를 찾은 경험이었다.
4: 네, 그렇죠.
0: 아,
4: 네.
0: 좋습니다. 저 휴학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 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0: 예. 특히 저도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오임 선교에서 하는 선교선이 있습니다. 아, 배를 타고 3년 동안 20개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왜 책도 이렇게 문서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야 제가 그걸 못 가본 게 제 부모님의 반대로 아이고야 바로 신학교에 오게 되면서

0: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저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이 굳이 뭐 빨리 요즘 졸업한다고 해서 네. 다 좋은 건 아니듯이 해외 경험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 저도
0: 글로벌한 네. 추천.
1: 아, 요새 추천이란 말 안 쓰나요?
0: 뭐라고 하나요, 이런 때? 저희는 강추 이렇게.
2: 그 강추는 좀 진짜 오랜만에 들어.
0: 밀크크입니다. 저는 밀크크 목소리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소희자매는 어떤 고민 있으세요?
3: 저는 원하는 대학병원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고 만약에 안 됐을 때 다른 길로 다시 도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0: 마찬가지로 이제 취업과 진로. 근데 이제 또 하는 전공이 있으니까 취업을 하면 되는데 그죠? 이제 저 잘 될 것 같은데.
1: 네, 저도
0: 걱정되죠. 그래도
3: 네.
0: 지금 몇 학년이세요?
3: 저도 2학년입니다.
0: 그럼 뭐 좀 이따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근데 확실히 6살 차인데 여기 지금 결혼
1: 저희랑 말이 통할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MG 아니죠?
4: 네, 그래서 공감이 되는 게 저는 휴학을 없이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선배나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젊을 때 조금 외국을 가보는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돈이 없을지라도 시간이 지금 있는데 대학생 때는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하고 나서는 돈은 있으나 시간이 이제 없어서 외국 가는 게 너무 어렵다.
1: 정확합니다.
4: 그래서 네. 경험을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0: 제가 최근에 그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네. 와 진짜 그 한국은 우물한 개구리.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단기 선교 가는 겁니다.
1: 너무 좋아요. 네.
0: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도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그 신앙도 고조되고 또 글로벌하게 여러 구제적인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고 단기 선교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1: 와 저도 너무 추천하는 게 저처럼 워킹 홀리데이 가면 타락할 수도 있으니까 이왕 해외 가는 거 선교로 가면은 너무 단순. 좋을 것 같아요. 네.
0: 이제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매일 이제 목사님 현지 사역자들과 예배드리고 예, 성경 공부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또 언어 공부도 하고 또 현지 뭐 여행지나 어떤 맛집도 이렇게 다닌 이게 너무 풍성하더라고. 그러니까 1-2년이라도 해외 경험을 좀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소망하는 게 저희 키즈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학생 때 무조건 한 1-2년을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해버려요.
1: 와.
0: 그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영어도 대화도 해야 가능할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확실히 이 한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섰을 때 세계 가운데 세계 열방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어떤 손길은 거기서만 볼 수 있거든요. 이 시야는 이 영적인 시야가 좀 트여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한국에서 취업 진로 이렇게 매여서 경쟁하기보다 한 시름 놓고 좀 이렇게 넓은 세계로 하나님의 넓은 세계로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고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연애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MZ세대, 이 청년 세대에 빠질 수 없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은 어떤 연애 고민이 있으실까요? 지연자매님.
4: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네. 기독교 안에서는 배우자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배우자 기도가 어릴 때부터 하면 이게 뭐 좋은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서 네네. 너무 궁금합니다.
0: 그 사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저희 부모님이 배우자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어디서 들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배우자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기도하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틈만 나면 배우자 기도를 했습니다. 뭐 버스를 타고 뭐 대중교통을 타고 통학할 때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어딘간 살아있겠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녀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때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는가 지금의 사모님을 만났어요.
1: 이루어주셨네요.
0: 아니요.
1: 야 마무리가 이렇게 되네요. 네,
0: 기준들이 제가 그때 뭐 하나님 이런 자매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0: 잖아요. 기도를 많이 네. 했었거든요. 거의 안 들어주시고. 네. 근데 딱 하나는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순종적인 오. 자매 만나주시는데 다른 기준들 기도 제목 다 날라갔고 하나 들어주시더라고.
1: 그거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0: 너무 감사하고 야.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 근데 저는 이 배우자 기도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제가 배우자 기도 안 했습니다. 아 저도 듣긴 들었는데
0: 그래서 지금
1: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게 듣기는 들었는데 네. 이거를 강조해 주시거나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를 진짜 꼭 해야 돼 이렇게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수많은 좀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네. 문제는
0: 결혼 몇 번 하셨죠?
1: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뭔가 배우자 지금의 아내를 이제 만나게 되니까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0: 야,
1: 그래서 이게 결혼 전에 미안해가지고 아 이게 참 예. 너무 내가 일찍부터 배우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더라면 예. 미안하지 않을 텐데 예.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예.
0: 야, 우리 동현 집사님 저 오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과거를 알아서 정말 석고 대제해야 되는데
1: 실제로 석고 대제를 하고 결혼했어요. 아~ 예, 좀 미안해가지고.
0: 예, 예. 그러니까 예. 어쨌든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1: 맞아요.
0: 배우자 기도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의외로.
2: 네. 예.
0: 부모님들 그런데 기도를 하시겠지만 자녀들에게 배우자 기도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강조는 안 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될 때마다 청년분들 만날 때마다 배우자 기도 꼭 하시라고.
1: 아, 정말.
0: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저는 지금 생각난 게 저희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 6학년, 4학년, 1학년 세 딸이 있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면 바로 배우자 기도. 네, 기준을 빡세게. 자, 우리 찬양 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람 월십입니다. 나의 하나님.

0: 여러분은 FM 93.3 MHz 부산 극동 방송과 뉴웨이브 처치가 함께 제작하는 It's New Wave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차례 드리고 왔습니다. 자, 우리 또 혜원 자매님의 MZ 세대 연애 고민 혹시 뭐 공개할 수 없거나 뭐 이런 거.
1: 아 사실 제가 좀 전에 좀 전은 아니고.
2: 녹화하기 전에 헤어졌어요.
1: 아니 며칠 전에 헤어졌거든요. 근데 네. 아, 근데 정말 괜찮고 근데 그 분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아, 네. 그래서 뭔가 대화할 때 뭔가 문화나 이런 게 너무 안 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나 오늘 교회 가려면 아 힘들겠다. 그러면, 별로 안 힘든데 살짝 이런 식으로.
0: 아 나름 그 학습 때 공감을 해준 거네.
1: 근데 별로 안 힘들어 계속 이렇게 해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뭔가

0: 현금 내는 그런 것도 막 이해를 잘 못하고.
1: 아. 현금 확실히 MZ 세대는 현금에 대한 그 거부 반응이 있어요.
0: 그리고 가끔은 이제 아 매주 교회 가야 되냐, 이제 놀러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뭔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1: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교회 보면은 그냥 다른 목적으로, 예배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교회 오시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밖에서는 이성을 만나기 힘들어서 연애와 결혼 목적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은 뭐 어떤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된다 안 된다?
2: 저는 개인적으로 아 목적이 좀 불순하지만 불순한 건 아니죠. 뭐 이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하는 좀 희망이 좀 있습니다, 저는. 예. 그래도 그래서 뭐 가능하다. 네. 예.
1: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저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일단 목적은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목적은 아 나 이 누구 만나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딱 들어왔지만, 또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그 목적은 사실 조금 내려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1: 예. 출발은 불순했으나 네. 그 끝은 또 거룩하리라. 근데 이제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혜원 자매가 지금 방금 전에 헤어진 그 남자친구를 만나기 직전에 저랑 이제 한번 심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목사님 저 그 좋아하는 남자 생겼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이제 꼬시려고, 죄송합니다. 이제 하려고 계획을 같이 세웠었어요. 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어디서 만나셨죠? 처음.
0: 아, 일단은 그냥 한 강의실에서 그냥 만났고, 저는 그 강의실을 잠깐 들은 거여서 다시는 접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겹지인이 찾아보니까 겹지인이 있었어서, 그래서 그 지인한테 그 알바 공고가 하나 왔단 말이에요. 그 단기 알바, 당일 알바. 그래서 그 오빠한테 신청하라고 얘기를 하라 하고 저도 신청을 했어요.
1: 이야, 조종을 한 지인을 지인 찬스를 썼네, 그죠?
0: 아 그쵸. 그래서 우와. 좀 이제 그 오빠는 아 우연히 만났다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다 제 손바닥 위에서 다 계획된 만남.
1: 꼬리가 한 9개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계획을 세웠었어요.
0: 야. 그래서 일단은 가서 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끝날 때 어 수고했다고 밥 한번 같이 먹을까요? 이렇게 하고 밥 먹을 때 이제 그 필승 코디.
1: 필승 코디? 자 이제 데이트 필승 코디.
2: 아 저 오필승 코디야 생각했는데.
0: 아무튼 필승 코디를 입고 필승 식당에 가가지고 필승 밥을 먹고 필승 카페를 가서 이제 하는 이 코스를 세웠는데 아, 그 하루는 이제 정확하게 계획대로 됐습니다. 와
2: 만남이 이루어졌나요?
0: 어 그쵸.
1: 그러니까 헤어졌.
2: 아 방금 헤어진 사람 그분이었군요.
1: 그분이야.
2: 대박. 와.
1: 그래서 그때 제 알기로 교회 셀 모임에서도 선포를 했어요. 내가 이 오빠를 꼬시겠다. 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헌터라는. 이제 질문인데 왜 교회는 그 필승 코디 없이 그렇게?
2: 아, 되게 편하게 입고 오신 것 같은데.
0: 아, 일단 오늘은 아 제가 본가 갔다 바로 교회로 넘어가지고. 아,
1: 거제도 갔다 오신.
0: 네네.
1: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참 재밌는 게 저는 헤어질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안 믿는 친구라 하더라고요.
2: 아, 그러니까요. 예. 예.
1: 근데 우리 혜원 자매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예. 확실히 이제 이질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불신 연애는. 그죠? 잘 헤어진 것 같아요.
0: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 그죠? 네. 연애는 저는 꼭 진짜 믿는 분과 교감했으면 좋겠다고. 마찬가지로 좀 이 권해드리는 것은 배우자 기도 꼭 하셨습니다.
0: 저 사실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막 결혼할 때 이제 뭐 전도하거나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되지 했는데 아 막상 이제 안 믿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는 뭔가 대화도 안 통하고 뭔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하니까 너무 좀 답답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큰 것 같아요. 그 영향이.
1: 아 정말 크고,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저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불신 결혼한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통나무랑 사는 것 같아요. 오.

0: 뭔가 대화가 안 되는
1: 영적으로 너무 공감대가 없으니까 이 신앙생활 이해를 못하니까 통나무랑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자 기도는 정말 해서 손해볼 게 없고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0: 아멘.
1: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권면을 드리냐면 만나는 사람이 있어도 배우자 기도는 해야 된다. 계속.
0: 와 이거는 좀 꿀팁이네요.
1: 저는 저희 사모랑 만나면서 계속 배우자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뭐 순정하게 이별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결혼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소희자매는 연애 고민.
2: 저는 좋아하는 마음과 신앙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또 연애를 하면서 서로의 신앙이나 가치관이 다를 때 어디까지 맞춰가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 도현 집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많은 또 유경험자 많은 불신 자매들과의 어떤
0: 많진 않았는데 강렬한 불신자의 만남이 있었죠. 근데 이제 방금 질문하신 게 불신자와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문하신 건가요?
2: 네.
1: 불신자와의 연애에서 어디까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나?
0: 저는 개인적으로 불신 누나와 이 연애를
1: 연상의 자매와
0: 이제 연애를 한 적이 있었는데 돌이켜 보면은 참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저희가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다르고 또 생활의 패턴도 다르고 또 저는 이제 매주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이 누나는 교회 가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또 이게 제가 그래도 나름 편지를 쓰고 하면서 그때 항상 성경 구절을 조금이라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성경 구절을 적고 했는데 그거를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신앙을 포기하진 않는 이상 만남이 지속되지 않겠다.
1: 야.
0: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랄까 제가 신앙을 포기하게 되든지 야 이게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신자와의 연애는 시작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이게 그렇습니다.
1: 저도 이제 불현듯 생각나는 그녀가
0: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1: 저 천년애가 그 이제 독실한 그 불교 집안에 이름이 혜인이었는데 혜인사 이름을 따서 지금 저는 이제 4대째 기독교 집안에 목회 준비하는 제가 이제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영적 수준에 맞는 사람과 만나게 된다 했는데
0: 끼리끼리 얘기해요.
1: 형편이 없었나 봐요. 제가 전혀 신앙이 없는 상태.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어쨌든 이제 첫 연애였습니다. 대학 가서 20살 때 처음 만나서 이렇게 좋아하게 된 자매가 불신자였어요. 근데 뭐 신앙생활하고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와 이게 어느 순간 저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전도하려고 교회도 데려가 보고 이렇게 선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본인도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건널 수 없는 강에 서로 마주 서 있는 그 느낌. 그러니까 본인도 제가 뭘 원하는지 본인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그죠. 또 가능하면 뭐 결혼까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어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 친구랑 연애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언제였냐면 이 친구가 이제 신앙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1: 제가 이제 점점 기준이 낮아지고 타협하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관계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불신연애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아니라면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불신연애로 시작해서 그 덕분에 예수 믿고 그죠? 또 결혼하는 저희 교회 지금 세례 1호 세례 교인 우리 성도님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불신자로 믿는 자매랑 만났는데 교회 이제 전도 축제. 와서 1등 경품에 당첨이 됐어요. 그걸로 올무가 걸려가지고 경품 좀 비싼 거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부담을 느끼도록 해서 교회를 다니다 지금 개척 멤버가 돼가지고 저희 교회 1호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0: 예. 그래서 지금 너무 그저 행복하게.
1: 맞습니다.
0: 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1: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공감하는 게, 저는 연애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해도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스스로가 나는 신앙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불신자와 연애를 하니까 제 안에 있는 죄성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어느새 저도 타협을 하고 점점 이게 뭔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왜냐하면 저도 그분을 이제 좋아하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하고 싶은 걸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불신자와의 연애는 뭐 정말 이제 조심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0: 네. 네, 좀 연애에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결혼할 자신 없으면 저는 연애하지 마시라.
1: 아.
0: 연애를 하다가도 결혼이 좀 힘들 것 같으면 저 그냥 헤어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네. 권면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고 내가 이제 기도해서 내가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 겁을 내고 불신자를 약간 벌레 보듯이 그렇게는 또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대부분 근데 보면은 우리 자매님들이 신앙이 좋으시고.
1: 아, 맞아요. 그게 좀.
0: 불신 형제들을 막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1: 저도 그 이해가 되는 게 네. 남녀 비율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0: 맞아요, 맞아요. 또
1: 신앙이 좋은 자매들이 좀 훨씬 많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0: 확실하죠. 네. 확실히 교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형제가 유리해요.
1: 아.
0: 그러니까 이제 우리 MZ세대 자매님들한테 권면할 수 있는 거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1: 아, 진짜 이거
0: 진짜 네. 이곳은 정글입니다.
1: 정말
0: 정글이에요. 먼저 목을 무는 사람. 네. 낙하채시라.
1: 세월이 진짜 빠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가능성이 보인다 하면
0: 괜찮다 하면
1: 예, 저는 바로 그냥 예. 예.
0: 그 앞에서 넘어지셔야 됩니다. 또 형제들은 또 그죠.
1: 해줄 말이 없습니다.
0: 많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소유자매는 어떠세요? 우리 늙크크의 경험을 좀 들었는데.
2: 확실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야,
3: 그러니까
0: 남는 친구 뭐, 있는데 지금 남는 친구 있는데
1: 있어도 배우자기도 하라 하셨습니다.
0: 아, 그러니까
1: 바로 적용
0: 당연히 당연히 네, 네. 하고 그 언제든지 좋은 형제가 나타났다 하면 이제 갈아탈 수 있도록
1: 네. 네,
0: 옮길 수 있도록
1: 합법적으로 그냥 네.
0: 네. 저는 결혼이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자매들
1: 맞습니다. 네.
0: 평생이 걸린 문제니. 좀 이거는 많이 기도하고 좀 욕심을 낼 필요가 있다.
2: 네.
0: 좋으시죠? 예.
2: 네.
0: 예. 잘 사귀고. 하고 가신대. 예. 찬양 드리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노 월십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0: 저희가 계속 질문을 했었는데 MZ세대의 질문 좀 받아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늘크크 세대에 질문할 것이 있을까요?
1: 목사님께서 네. 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 네.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네. 신앙적으로 꼭 집중하고 싶다 하시는 일이 있으신지.
0: 정말 있습니다. 저는 2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단기 선교 반드시 갔어요. 단기 선교하고 해외 한 3년 정도를 해외 선교 했을 것 같아요. 저 그거 못 해본 게 너무 아쉽거든요. 예, 반드시. 그리고 더 많은 자매를 만나봤을 것 같아요.
2: 아까랑 말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0: 예, 아니 뭐 이거는 취소하도록 하고. 저희 사모가 매주 방송 듣거든요. 예. 그래서 20살로 돌아간다면 정말 해보고 싶은 거 많고 뭐를 하라 뭐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은혜로 허용되는 수준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들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십시오. 해외여행 가보십시오 여러분. 휴학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 두려움 없이.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저 이 말을 제가 20대 때에도 들었거든요. 후회할 거면 못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이 말을 들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저에게 그 말을 들려준 그 세대의 나이가 되어보니 똑같은 말이 나와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해보십시오. 많이 경험해보시고 도전해보시고 예 개인적으로는 단기 선교 정말 강추드립니다. 단기 선교 1년이든 2년이든 다녀왔던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다르더라. 동현 집사님 어떠세요? 20대로 돌아간다면.
3: 아,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할 수 그러니까.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0: 그래서 가족도 생기고 하면 그죠.
3: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내가 왜 그때 빚을 져서라도 진짜 선교 나가보고 좀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는 이 겁을 먹고 왜 그냥 진짜 공부만 하고 뭐 이렇게 교회만 다니고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너무 있어서 진짜 이 시간이 금이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3: 진짜 이 젊었을 때 이제 영크 그때 할 수 있는 진짜 그 시간들을 진짜 잘 활용해서 좀 능동적으로 모든 간에 좀 열심히 다 참여해봤으면 좋겠어요.
0: 네.

0: 답변 들어보시니까 도전 되시나요?
1: 네, 확실히 좀 섣불리 막 도전하는 게 조금 두려웠기도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아, 젊은 나이에 좀 더 도전을 많이 해보고 차라리 하고 후회 하는 게 낫다.
0: 맞습니다.
1: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지연자면 어때요? 이제 20대 꺾였는데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네. 예. 요거 한번 좀 집중해봤을 것 같다.
2: 저는 새로운 곳에 대한 좀 두려움 이런 게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여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이 못 가본 게 이제 지나고 나서 좀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살 초반이니까 휴학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맞아요. 알바비를 모아서 갈 수 있으니까 제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학기 중에 알바를 하고 그 모은 돈으로 이제 방학 때 계속 시베리아 횡단열차도 타고 네, 유럽의 배낭여행도 혼자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세상을 되게 많이 이렇게 보고 자연 이런 오로라도 보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험들이 사실 부럽더라고요. 사진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보는 건 또 다르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좋은 게 단기 선교입니다.
3: 아, 진짜?
0: 예. 네, 진짜로. 1년이든 2년이든 선교사님과 함께 하나님 창조한 넓은 세계에서 이 다양한 글로벌한 사람들과 함께 올려보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고 가서 이츠 뉴 웨이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0: 찬양 드리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MG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죠. 청년들의 고민은 참 다양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시고 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하고 막막한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바로 내 곁에 나와 동행하시는 참 좋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또 담대함으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MZ세대 미셔널 제네레이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춘 웨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1: 안녕!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큰 감동을 주었던 뉴스 중에는 지하철 내의 화재나 돌발

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지하철 의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객차 안에서 불꽃이나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혹시 모를 피해를 염려해서 주저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의인들은 정해진 매뉴얼이나 주변의 시선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뛰어들어서 뭐 노인을 업고 대피 시킨다든지 소화기를 들어서 초기 진화를 도우며 대형 참사를 막아낸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이라는 그런 엄격한 종교적 규례보다 병든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리는 길을 택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지하철 의인들의 행동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인 형식과 체면보다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실천을 닮아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길까봐 고통받는 이들을 보고도 침묵했지만 의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내어놓는 용기를 발휘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형식적인 경건함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위기에 처한 이웃을 향해 주저없이 손을 내미는 사랑이 있는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해보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곳에는 수종병이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형식에 매여서 고통받는 생명을 외면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으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 율법 준수가 아닌 생명 구원과 사랑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형식과 외적인 규례에 치우쳐서 정작 중요한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따뜻한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함께 향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픔을 지닌 이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의 유익과 바쁜 일정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했던 순간들을 회개하고 종교적인 명목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위선에서 벗어나 이제 빛으로 또 향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메마른 율법주의를 넘어서 참된 생명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노인팅의 빛으로, 주리의 빛으로, 향기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어노인팅의 빛으로, 주리의 빛으로 향기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가이시면서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로 일하던 시절,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실 때 주일인 안식일은 무엇보다 엄숙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로 여기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엄격한 이 주일 성수를 지키려던 중에 극심한 통증으로 쓰러진 응급 환자의 다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주변에서는 목사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그냥 내일 병원으로 가보세요 라면서 종교적인 체면과 규례를 내세우며 그렇게 조언을 했지만 존스 목사님은 즉시로 병원으로 달려가셔서 환자를 돌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일보다 더 거룩한 안식일의 예배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예수님을 보면 안식일에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허례허식을 깨시고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역시도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진짜 긍휼을 또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주일 성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존스 목사님께서도 주일을 엄숙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정말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혹시나 이것 때문에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자비의 발걸음, 생명을 구하는 일을 멈추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망설이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동시에 예배자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수지의 행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앨범 가운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0: 비싼 로봇 청소기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청소기는 바닥에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이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가서 청소를 했고, 이 정해진 동선과 완벽한 매뉴얼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아주 똑똑한 기계였다고 해요. 어느 날 거실 한가운데에서 청소를 하던 이 로봇 청소기가 집사님이 아끼시는 유리 화분을 탁 쳐서 넘어뜨리면서 깨지는 바람에 이 사랑하는 반려견이 그 파편에 발을 찔려서 낑낑대면서 피를 흘리고 아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정말 급한 마음에 다급히 로봇 청소기를 멈추려고 버튼을 꾹 눌렀는데 로봇 청소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삐리비리빕, 지정된 청소구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동선을 재설정합니다. 삐 하면서 피 흘리는 강아지를 피해서 쌩 하고 지나가 버리더랍니다. 어쩌면 이 로봇 청소기의 모습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쏙 빼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이라는 완벽한 시스템과 매뉴얼에 팍 갇혀서 눈앞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병든 자들을 보고도 아이 지금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 안 되는 시간이야 하면서 마치 로봇 청소기처럼 아이 지금은 안식일 규칙을 어기면 안 되는 시간이야 마치 이러듯이 융통성 없이 아픈 자들을 두고 쌩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규칙이라는 기계적 장치보다 아픈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명확하게 깨워주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먼저 사랑과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게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찬양 선교단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십자가의 전달자.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수지의 행복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앨범 가운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어느 집사님의 집에 스마트하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찬양 선교단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불리신 나병 환자들을 평생 사랑으로 섬기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와 종교계 일부에서도요, 한센병 환자들을 향해서 부정한 자들이니까 멀리해야 된다, 이런 차가운 편견과 율법적인 격리 논리가 당연하게 여겨질 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그리고 정해진 사회적 규범의 벽을 과감히 허무시고 환자들의 상처를 직접 입으로 빨아내시면서 돌보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병든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곧 주님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과 사랑의 법을 몸소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병든 자를 보면서 침묵하고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려 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이 차가운 시선이나 편견이라는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픈 이웃을 향해서 기꺼이 손을 내미는 따뜻한 용기를 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윤수의 너는 내 아들이라, 소향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은수의 너는 내 아들이라, 소향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운전을 하시다가 길이 막혀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꼬불꼬불한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이 길로 가면 3분 단축됩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장날이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차가 꼼짝 못하게 갇혀버렸다고 해요.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뒤에서 비상등을 켠 구급차가 삐요 삐요 하면서 다급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오고 있더랍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정말 막 당황스럽고 너무 황당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내비게이션 음성은 고집스럽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앞으로 직진하세요. 앞으로 직진하세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앞으로 직진하세요. 직진하세요.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바람에 운전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결국 운전자는 과감하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시하고 차를 옆으로 빼서 구급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는 고장난 이 내비게이션이나 유연성 없는 길 안내 시스템과 비슷하다는 거죠. 정해진 법과 규정만 맹신한 나머지 당장 생명이 위급하고 또 돌봐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지금은 안식일이라 도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멈춰서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꽉 막힌 규정의 길을 과감히 벗어나셔서 생명과 사랑이라는 가장 빠른 참된 은혜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예수담기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주화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시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쿵쿵 뛰는 심장과 그 심장이 수납된 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주께서 핏값으로 다시 사셨으니 내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 것이라 고집하며 만족 없이 불평만 했습니다. 누렸던 가정의 안락함과 가슴 적시는 부모 형제의 사랑이 당연한 줄 알았고 그득한 웃음 윤기 나는 젊음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가져가셔도 억울해 말아야 함은 다 주신 것이며 덤으로 얻어 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값진 것을 당연함으로 여겨 내 소유로만 두면 쇠하

여서든 달아서든 없어지는 것이니 잃지도 빼앗기지도 말고 자원하여 재단해 드린 성자처럼 십자가 아래 두어 영원한 부활의 별이 되게 하소서. 네, 김형종 목사님의 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시에서 일부를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이 시의 고백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 바로 나의 생명이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어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그 사랑, 이어서 At the Cross,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찬송가, 켈리 윌라드의 영어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시 중에서 일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님을 알고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일상을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 자체가 익숙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 또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조금씩 흐려지기도 하지요. 너무나 귀한 것인데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또 사단에게 그 감격을 빼앗기지도 말고 가장 최고의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밤에 힘찬 찬양을 들으면 또 색다른 느낌이죠. 만나워십의 물들어 이어서 크룩스의 찬양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보내드렸고요. 하늘에 펼쳐진 약속 플레이트의 찬양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이 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152번님, 저는 교회 다닌 지 두 달째 됐어요. 기도는 아직 서툴지만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길에 극동방송 듣곤 합니다. 라고 하시며 나는 민노라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교회 다닌 지 두 달 되셨다면 아마 지금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으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런 때를 보내고 계시겠네요. 뭐 기도에 서툴고 노련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대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뭐 어떤 특별한 테크닉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한마디 진실되게 올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귀 기울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신청 찬양 보내드립니다. 나는 민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1032번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문자로 적어주셨네요. 이 메시지를 담은 찬양 함께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정필립의 찬양입니다.

테너 정필립의 찬양으로 사랑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깊어가는 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팀룩 워십의 찬양 너 두려워 말라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김명선의 시선, 나컨즈 라이브, 내 삶은 주의 것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어제죠? 어제 신청곡으로 들어왔던 찬양입니다. 네, 어제 6282님인가요? 맞아요. 6282님께서 신청해주신 신청곡 시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명선님의 시선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른 시선이었는데, 그러면 또 남겨주세요. 또 들려드릴게요. 자,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시작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저희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은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예배 팀들의 예배곡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곡들 안에서 우리가 청취하는 거지만 듣는 거지만 들음으로써 또 함께 고백하고 우리들의 있는 그 자리가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과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이끄심을 기대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홀리원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한부영의 주님은 산 같아서 두 곡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은 분명히 계시고요. 주님은 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뒤에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든 일에 확신이 없고 특히 죽음이 다가올 때 불안해집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제까지 세상의 기쁨을 갖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죽음만 경험했던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부활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며 성령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야 육신도 살고 진정한 자아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심영진의 비준비하시니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또 항상 까먹고 있는 거, 잊어버리고 있는 거. 나를 누가 주장하게 하느냐인 거죠. 나의 마음을, 내 생각을 누가 주장하게 하느냐. 내 생각을 내 생각으로 나로 가득 차게 만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단에게 속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피값 주고 구원하셨잖아요. 사셨죠. 완전히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맞닥뜨리는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주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대로, 내 예측대로, 내 계산대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됐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면 너무 좋을 텐데 절망으로 들어가죠. 난 어떡하지? 난 이제 안 되나? 아,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영원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당장 보이는 우리의 현실과 어려움들에 매몰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시고 이 순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또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또 그것에 맞서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일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웰러브의 성문 밖으로 화해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피어워십의 아버지 나를 위하여였습니다. 블레스드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사연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물론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 앱상에서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사용과 신청곡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그냥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입니다. 샵 1069번으로 문자 사연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든다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보내주시면 사연과 신청곡은 잘 모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방송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방송을 해드렸죠. 그래서 아까 6282님의 신청곡이었던 시선도 들려드렸고요. 한 주간 잘 모아서 토요일마다 사연은 토요일에 다, 그리고 신청곡은 또 토요일 주일에 맞게 좀 나눠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에 이그 짧은 사연들, 짧은 인사들 있잖아요. 그게 라디오를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같이 가고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동체를 또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숨 모임도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뭐 되게 많죠. 뭐셀 모임 뭐 많고요.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보다도 잘 지내냐고 인사 나눠주는 것, 별일 없냐고, 나는 잘 지낸다고, 그렇게 가벼운 인사를 나눠주는 것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구나,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저 한 주간 동안 내가 사는 거에 바빠서 우리 순원들 내지는 공동체원들을 잘 생각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용기 내서 한번 인사 나눠주시는 거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건강하지? 우리 주일날 만나자. 우리 모임 때 만나자. 라고 인사해 주는 것. 교제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리더들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신기하죠? 그럼 다 리더들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닌데. 서로 해야죠. 서로 해야 되고. 또, 서로 이게 뿐만이 아니고, 리더분에게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리더님, 뭐 순장님,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이거를 순원이 리더한테 보내주면 얼마나 더 힘이 날까요? 또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잖아요. 그쵸? 그래서 리더들에게만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을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또더 나가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고 있는 리더에게 인사를 전해주는 것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그 준비된 곡을 보니까 제가 이쯤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찬양을 들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는 토요일 날또 여러분들 만날 거고요.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특히나 가을이라서 많이 선선해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준비해놓고 있는 찬양은 김윤진 간사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팀 로거십의 함께 지어져가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투명한 가을 햇살 날에 온 세상을 푸르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시작하는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네, 벌써 9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가을날 가만히 눈을 감고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다 보면은 나지막이 우리의 영혼을 다독이시는 하나님의 다정한 손길이 느껴지곤 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네, 시편 103편 11절 12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늘이 땅을 감싼 듯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끝이 없죠. 이 새벽 세상의 염려는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우리를 온전히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넓고 높은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마당 예쁘다. 나태주. 마당 예쁘다. 눈에 뵈는 마당만 예쁜 게 아니고 눈에 뵈지 않는 마음의 마당까지 예쁘다. 햇빛이 다녀가서 그렇고 바람이 다녀가서 그렇고 새소리가 다녀가서 그렇다. 하늘이 다가가서 하늘이 다녀가서 더더욱 그렇다. 네, 나태주 시인의 마당 예쁘다라는 이 시처럼 우리

마음의 마당도 주님이 다녀가시면 참 예뻐지겠죠? 주님의 따스한 은혜의 햇빛이 다녀가고 성령의 바람이 다녀가면 우리 마음속에 묵은 걱정은 다 사라지고요. 오직 예쁜 감사의 꽃이 피어납니다. 오늘 드려질 또 주일 예배가 여러분 마음의 마당을 환하게 채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출애굽기 제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노래하였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이 높이 들림 받으셨음이라. 그분이 말과 그 마병들을 바닷속에 던지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셨으니 그분은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를 송축하리라. 여호와는 전사이시니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로다. 그분이 바로의 병거들과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장수들이 홍해에 잠겼고 기품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덩이같이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당신이 오른손은 권능으로 용화롭고 여호와여 당신이 오른손은 원수들을 부수나이다. 당신은 위대한 승리로 당신이 대족들을 무찌르시되 신이 진노를 쏟으사 저들을 구루토기같이 사르셨나이다. 당신이 콧김에 물들이 한데 모이고 큰 물들이 산더미같이 곤두서며 후감이 바다 중심에서 오로 붙었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고 락탕물을 찢어 나누리라. 내 영혼이 그들로 욕구를 채우리라. 내가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당신이 친히 바람을 불게 하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이 도도한 물결 한가운데서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당신과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오 기이한 일들을 이루는 이시오 당신같이 거룩함으로 영광 받으시고 찬손 중에 두려워할 분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친히 오른손을 내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자비로 친히 구속하신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으며 당신이 힘으로 그들을 당신이 거룩한 것처로 인도하셨나이다. 민족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에돔의 족장들이 공포에 질리고 모압의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가나안 거민들이 간담이 녹아내리나이다.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덮치니 그들이 당신이 크신 팔에 돌처럼 침묵하되 여호와여 당신의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당신이 구속하신 백성이 건너가기까지 그리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이 물려주실 그 산으로 이끌어들여 그곳에 그들을 심으시리니 여호와여 당신은 그것을 거처로 만드셨고 여호와여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예비하신 그것을 성소로 삼으셨나이다. 여호와는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닷속으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난 마른 땅

땅을 밟고 나아갔다. 그때 아론의 누이 대언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니 다른 여인들도 모두 나와 소고를 잡고 그녀를 따르며 춤을 추었다. 이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며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용화롭게 승리하셨음이며 말과 그 마병을 바다 속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이끌어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만나지 못하였고 마라에 이르렀으나 마라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것 이름을 마라라 불렀다. 이에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꼬 하며 불평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가지를 보이셨다. 그가 그것을 물 가운데 던지니 그것이 단물이 되었다. 거기서 그분은 저들을 위해 한 법규를 만드시고 그들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열심히 귀 기울이고 그의 눈에 옳은 일을 힘써 행하며 그의 계명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법규를 준행하면 내가 애굽에 내린 그 모든 재앙 중 어느 것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것에 열두 개의 물샘과 이런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고 거기서 그들이 그 물가에 진을 쳤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5장 2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또 수능생 여러분, 네, 특별히 이제 수능일이 또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시기 바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0: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아픈 부위 부위마다 여호와 알라파 하나님의 만지심과 터치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너무 온 순간에, 순간에는 반가웠지만 그 다음에는 정말 무서웠고 근심이 났습니다. 그래, 아이를 어떻게 하면 숨길 것인가 하고, 그때 농가철이니까 농병기철이 돼서 모두 막을 짓고 농사를 짓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밤에는 지금 도적 마치는 만한 농작물이 없었으니까 밤에는 그 막이 다 비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를 데리고 거기다 밤에는 데리고다 놓고 낮에는 또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서 점심도 먹고 해야 되니까 쉬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아이가 새벽 시간에는 내려오게서 집에 숨어 있고 이랬거든요. 아이가 온 것이 순간에는 반가웠지만 정말 아짜아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브로커를 찾고 뭐 어쩌고 하다 놨는데 브로커들이 아이가 북한에 들어온 걸 아니까 연결을 취해주지 않고 여기서는 또 한쪽에서는 아이가 북한에 들어갔다고 난사치고 또 한쪽에서는 또 국정원에다가 신고하고 이렇게 된 판에 브로커 찾기가 점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아이가 겨우 카톡으로 문자를 써서 보내면 나는 또 토끼풀을 하러 가는 채 하고 산에 가서는 전화기 가지고 안테나 터지는 곳에 가서 그거 보내고 또 문자를 받아가지고 오고 정말 연락 온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서 브로커가 간신히 찾아왔습니다. 22일 만인가 아이가 다시 떠나게 되고 저도 출발하게 됐는데 보이부서 제가 한국에다 전화를 하는데 너무 간절하던 나머지 2분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한 10분 넘어 통화했던 것 같아요. 브로커로 찾느라고. 그래서 아이 이름도 나오고 내가 전화한 위치가 위원지구라는 거 알고 아이 이름을 찾아가서 보이부에서 친정집하고 내 집을 감시를 들어갔던 겁니다. 8명에서 친정집하고 내 집을 한 30m 간격에 지금 있는데 한 이민반이거든요. 그래, 감시를 4명이서 장밤 한 일주일을 했다는데 그거 몰랐습니다. 감시를 하는 줄을.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반장이 지금 우리 친정집 옆에 집에서 사는데 우리 집에서 좀 이렇게 마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을 손질하는 거예요. 딱 그, 아, 분명 이상하다. 저 북한에는 오토바 타는 사람들은 다 보안원이 아니면은 보이지돈들입니다. 전복제들이 오토바를 타거든요. 근데 오토바가 그 반장의 집에 들어가는 거 봤으니까 아 저거 분명 우리 집을 저거 감시하는구나. 그때 느껴가지고 아 이거 빨리 떠나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근데 심통이 그 브로커도 내가 자기 브로커가 자기 얼굴을 봤으니까 위험하거든요. 내가 나를 그냥 두는 것이. 나를 데리고 나가자 했는데 희산 맥주 공장 거기면은 우리 집에서 한 30분 잘 걸어 내려왔습니다. 근데 연선에서 지금 국경 봉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들어간 걸 눈치채가지고 국경 봉쇄돼서 못 넘어간답니다. 못 가겠다고 브로커들이 다시 집에 들어가라 하는데 이거는 정말 겨우 뚫고 나왔는데 또 들어가라 하니까 근데 밤중에 어디 갈 데는 없지. 그래 할 수 없이 집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잡히지 않았는데 그 브로커들이 들어올 때는 잡았거든요. 그렇게 잡히게 되니까 아, 보이 지도원들이 네 명이 친정집을 가택을 하고 우리 아이는 아이대로 그때 상황에서 산을 올렸다 뛰은 것 같아요. 내일바람에 속내일바람에 뛰어서 가다가 여권이고 뭐 전화기고 다 하고 이미 전에 준비한 상태니까 그 봉지를 쥐고 다시 올렸다 산을 올렸다 뛰고 북한 산이란 건 나무도 없으니까 내리다 이렇게 동네를 내리다 보면은 전지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이고 조용하니까 보위원들이 나를 때리는 것까지도 다 듣게 된 것 같아요. 아이가 나도 또 이 조용한 상황에서 아이가 내려올까 봐 걱정이 돼서 보위원들이 아들이 왔는 거 맞지? 하고 소리치는 거 아닙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브로커 왔다 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소리쳤거든요. 내려오지 말라고 아들이 아니라고 계속 소리치고 이러니까 나를 더 때리더군요. 근데 길을 떠나니랄까 제가 아들이 넘어오면서 중국 돈을 바꿔다 준 게 한 몇천 원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돈을 건사하는 게 여성들이 브래지어 양쪽에다가 치우거든요. 제 몸 수색을 합니다. 그래 한쪽에 지금 중국 돈이 나오게 되니까 그걸 회수하고 한쪽 그 브래지어에 있던 중국 돈은 차마 손을 못 대고 한쪽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다라 생각했는지 한쪽이 손 안 대고 그것만 몰수하고 그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강 넘느라고 차비를 했던 뭐 내가 약을 달고 있는데 그 약에 그다음에 강 건너오면은 먹을 수 있는 간식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거 그 준비를 보니까 벌써 도강하자고 잡들 행기 다 잘로 나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데리고 가더군요. 보이지도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장밤을 데리고 있다가 희산 시보이 부장이 직접 나타날 때까지 대기시켰습니다. 그래 시보이 부장이 저를 보고 그러더군요. 너왜저 강변까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냐 하기 때문에 아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정작 사실 아들을 찾아서 떠나려고 했는데 나라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마음 먹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래 이제는 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돌아선 길입니다. 이러니까 그 해산식 그 보위부장이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나를 올리치는 척하면서 너희들은 그래도 1% 양심이라도 있어서 다시 돌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김정은 원수님이 지시가 있었다. 1% 양심이라도 있으면 다 용서해주라 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용서한다. 그러나 브로커들은 돈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온다. 그래서 너희들도 당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믿음에 보답하자면은 브로커들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신고해라. 반장한테 신고하든, 보위부 소속원한테 신고하든, 이렇게 해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고, 회수했던 돈은 회사지 보위부장이 주더군요. 그때 2,000원인가 있었는데 그 돈을 다시 주고 전화기 모선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중국에 있으면서 자기 전화기를 충전하자니까. 그러고 아이가 떠나게 되고 이 사람을 또 같이 움직였습니다. 우리 그 아이가 사실 내 생각에는 조카 한 명이라도 달고 오고 싶었는데 동거남이니 본처가 여기를 먼저 왔거든요, 한국에.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 달고 오면 아이가 비록 브로커 비용도 다 들여서 남편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동거남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여기 오면 살겠는지 말겠는지 내 사람이라고 장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는 조카를 데리고 떠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는 그게 아니더군요. 엄마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엄마가 건강이 허락치 않으니까, 그래도 동거남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낫고, 브로커보다 같이 살던 사람이 나을 거야. 그래, 이 사람이 같이 아이가 데리고 떠났거든요. 끌어줬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그런데 저는, 북한을 이렇게 해서 탈북하게 되었는데 제가 다시 미끼로 풀리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는 이미 전에 떠났습니다. 깡짜로 중국에서 압록강 내리떼가지고 강변에서 그래도 운이 좋았는지 뭐 실제 자기 말로는 믿음이 통했다고 말하던데 그때는 무슨 소린가 했어요. 믿음이 뭔지 뭐 나발을 분다고 이렇게는 생각했는데 아이는 도착하고 그다음에 제가 정작 압록강을 이 사람 같이 지금 그 튜브로 그 넘어서 타고 넘었는데 제가 수영 못하니까 이 사람이 저를 튜브에 올려놓고 압록강을 넘게 됐는데, 브로커가 중국에 어디서 나타나게 됐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솔직히 예수님을 북한에서 몰랐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언제 뭐, 누구를 믿는다는 거. 진짜 살아있는 김씨 자체가 저렇게 우리를 속이고 살았는데, 그 누구를 믿을 형편도 못 됐거든요. 북한에서는 실제 자기 가족도, 친척도 믿기 힘듭니다. 형제도. 또, 믿는다 쳐도 그런 말을 아이한테서 들은 소리를 다는 할수 없습니다. 올케한테도. 올케도 또한 달이 건너 남이 식구다 생각하고 또 그것도 그거지만은 비밀을 알면은 만약시 보위부에 잡혀갔다면은 알고 뻗치는 거하고 모르고 뻗치는 거하고 감도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케하고 남동생하고는 일체 비밀로 하고 제 친정엄마한테만 계속 주입을 줬거든요. 근데 중국에 압록강을 차 건너서 중국에 도착하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옷이 다 젖은 상황에서 옷을 갈아입을 옷도 없지. 불에 도망쳐 나오다 나니까. 근데 저도 몰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길을 터쳐주세요. 길을 내어주세요. 하면 나는 멧돼가리 모르고 사실 이렇게 소리쳐서 불렀거든요. 근데 그 후에 중국 심양인가 도착하게 돼서 아이한테 다그 소리 하니까 그런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 그래도 그때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믿음이란 건 무슨 개소리지. 근데 그때 아이가 북에 들어왔을 때 집에 있으면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야, 너, 여기 들어왔다 잡히면 어쩌려고 그러니? 너도 문제지만은 온 가족이 나뿐이 아니라 친정집까지 다 멸망하게 되거든요. 삼족이 멸살하게 되는데 니 들어오면 어쩌냐까. 어머니, 배가 왜 곧대로 갑니까? 등대를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가면은 다 삽니다. 그때도 나는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반성권승이 한국에 대해서 좀 믿지 못하고 좀 겁이 질려 하니까 아이가 계속 그런 주입을 주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에 대한 효심이 정말 크던 아이니까 다른 형제가 없이 엄마가 불편한 몸으로 사는 게 자기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면은 엄마를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이는 더 죽음을 각오하고 저를 데리러 왔던 거예요. 원래 북한이 목적이 아니고 중국에서 저를 마중하려고 했는데 엄마 모질이 지스하다 나니까 아이를 두 번이나 고생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에는 아이한테 값을 해주는 날이 있겠죠. 아무 짓도 못하고 있지만은 지금 깨어나는 순간은 공부하는 데도 있지만은 저희 아들 맞다나 믿음에서부터 깨어나고 싶어서 그래 무지몽매하게 무턱대고 기도했던 제 인생이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에 도착해서부터 살려주세요 길을 내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가 오늘날에는 한국에 와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

한 것은 인정합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도 믿지 못하고 초석혀서 살아왔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진짜일까? 그 다음에 제가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한 데는 육신이 온전치 못하다 나니까 오래 앉아있지 못해서 교회 생활에 제대로 참가 못한 것도 구실이라면 구실이지만 좀 믿음이 불충분했던 것 같아요. 12시 새날의 제일 첫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사실 집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집에 모든 TV도 있지 모든 게 다 불순해 보이더군요. 그래서 베란다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비록 교회 생활은 잘 안 하고 있지만 저희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아들은 나쁜 마음 먹어 그런 게 아닙니다. 엄마를 살려내고 싶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어느 날인가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고향에 남아있는 친정엄마 그립고 남동생 가족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과일을 하나 먹어도 그립고 길을 가다가도 뒷모습만 봐도 노인네들 보면 다 친정엄마 같고 좀 체격이 좋고 이쁜 여성들을 보면 다 올케 같고 이렇게 아들이 운전하고 다니는 걸 보면은 저 차에 우리 내 남동생이 타고 다녔으면 내 남동생이 조카를 정말 잘 뒀구나 하고 자랑할 것 같고 정말 북한에 대한 그리움이 정말 너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설날 신정서를 좀 주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또 북쪽을 향해서 그러나 출입문을 열고 나가서 아들이 잡혔을 때는 또 베란다가 남쪽이 있으니까 창문이 있으니까 그쪽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이번에는 또 북한 친정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는 출입문을 열고 나가 북쪽에다 대고 옆집이 듣겠으면 듣고 마음대로 해라 하고 또 거기다가 소리치면서 기도했거든요. 어머니 그럴수록 자기 속을 터놓고 엄마 혼자 기도해서 뭘 해. 혼자 나가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교회나 이런 본부 같은 데 가서 엄마 한번 소리쳐서 기도해봐. 마음이 후련해 집에 가는 길에서는. 올 때는 엄마가 아찔해서 집에 떠날 때는 무섭고 긴장해서 갈 수 있지만은 집에 가는 길에는 정말 후련할 게야. 북한을 위한 눈물의 기도로서 하나님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비록 교회 생활은 성실하게 하지 못했지만 북한을 위한 저희 마음은 정말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지만 보살것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제 눈물의 기도로 사용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북한을 위한 중보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우리의 작은 기도가 모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비록 심통한 내용은 없지만 저희 사심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또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계절을 지나면서 때로는 마른 잎처럼 여의고 지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마른 마음의 마당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 또 드려질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시원한 안식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나는 오늘도 안전합니다 고백하며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터에 가득하기를 온 마음 다해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잡초가 우거진 곳에 누군가 첫 발자국을 디디면 길이 시작됩니다. 한 송이의 꽃이 피어 봄의 시작을 알리고요.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면서 숲이 이루어지죠.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그렇게 첫 발자국을 디딜 수 있는, 길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봄을 함께 열 수 있는 사람, 숲의 시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원한 생명 그 진리 복음을 들고 메마른 땅에 생기를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할게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않았느냐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주저하는 그 모습 대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오늘도 가는 길목마다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그 여정을 기대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피처링의 오영은 씨 그리고 조찬미 씨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그리고 연주 찬송 친구 되신 예수님 두 곡의 찬송 함께 하신 후에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까지 만나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친구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희생과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이 따르지 않고는 참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친구를 새기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각장애인 페퍼라 가수 앤드루 보첼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보첼리는 루치아노 바바로티하고 세상에서 떠난 후 가장 실력 있는 테너 가수로 인정받으며 대중과 가장 잘 소통하는 음악가라고 알려졌어요. 누가? 보첼리가.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성악을 전공하지 않고 어려서 사고로 시력을 잃고 아픔까지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타고난 낙천적인 성격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렇지만 음악만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일을 그만두고 레슨을 받으며 노래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나 찾아다니며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 중 우연히 이태리의 한 유명한 가수 바바로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바로티에게 들려준 듀엣 곡의 데모 테이프를 보첼리가 녹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바로티의 노래를 듣고 보첼리가 자신보다 낫다며 양보하려 했지만은 소속사의 이해관계로 결국 자신이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바로티는 보첼리의 팬이 돼가지고 자신이 인정한 테너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직접적으로 보첼리를 후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공연에 할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보첼리가 공연하도록 힘써 주었고 세계에 방송되는 바바로티와 친구들이라는 자신 음악회에서도 매년 보첼리를 출연시켰다고 하죠. 바바로티의 후원이 있었기에 보첼리는 실력이 더 빨리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때 보첼리는 장례식장에서 모차르트의 아베 페롬 코르푸스 찬양을 하라 참된 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고 합니다. 바바로티는 보첼리를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도와주었습니다. 최고의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보다 재능 있는 인재를 키우고 알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우정과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보첼리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성악가였다고 합니다. 사실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 하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찬송, 믿음이 충만한 신도여 다 이리 오라 영어 찬송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주 예수 넓은 사랑, 또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양 함께 하신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올려드리는 고향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0: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원수도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하신다. 아멘.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의 관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할 때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남북한 지도자들과 주민들이 서로 향한 적대감을 버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진정한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주시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화해의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서로를 향한 총구와 칼날을 거두고 서로를 향한 중보의 손길로 화해와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길 소망하면서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형제님은 오늘도 고향 땅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보시며 역사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듯한 어두운 밤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빛 가운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내딛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더욱 굳건하고 굳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음 통일을 구하는 오늘 화해와 화평과 사랑의 자리를 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새벽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 28년 전 헤어진 동생에게 쓴 언니의 편지 북에 있는 동생 옥분이에게 쓴 언니의 편지 만나봅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28년 전 헤어진 사랑하는 동생 옥분이에게 쓴 편지를 함께합니다. 그립고 그리운 동생에게 전하는 채연자매의 편지, 고향 북한 땅에 있는 동생 옥분이에게 전하는 편지를 바로 만나봅니다.
1: 고향에 있는 동생을 그리며, 옥분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와 헤어진 지 28년 세월이 흘렀구나. 이 언니는 너를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어머니 없이 너를 시집 보내던 그날 많은 눈물을 흘렸지. 그래도 내가 우리 철민이와 금주를 얼마나 사랑하고 도와주었는지 이 언니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 헤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이별이 우리 가족에게 왔지. 언니로서 동생을 위해 단 한 번의 위로의 말 사랑으로 대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그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복성되었을 때 언니 가지 말라고 함께 살던 너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구나. 자식 생각, 너의 생각에 눈물과 고민으로 살던 나에게 사랑의 빛이 찾아왔다. 우리 모두의 빛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사는 이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 사랑이 나 하나의 가정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 이 언니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 언니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 그 어디에 있든 주님만 우리의 구원자의 심을 믿고 살기 원하며, 우리가 멀리 떨어져도 마음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천국까지 해서 만나기 바란다. 복음 통일되는 날까지 건강하여 너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 함께 이루자.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오늘 이렇게 북한에 있는 동생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후감 아래에 있는 저 북한 땅에 빛을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절망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들도 자유를 누리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그 땅에 성령의 불 지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향 북녘 땅 가운데 사랑하는 동생 옥분이의 마음속에 꼭 자리 잡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채연 자매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28년 전 동생과 헤어진 채연 자매의 동생 옥분이에게 전하는 편지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중에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참 많이 치르게 됩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부터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들도 있죠.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시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오병이어, 오병 그러니까 다섯 개의 빵과 이어 두 마리의 물고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한 문장으로 쉽게 이야기를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 기적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담고 있는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진 유일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생각하기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고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무엇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서 또 참조해서 말씀을

더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뭔가 보충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요한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는 교회를 조금 다녔던 사람들 모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신 대상, 그 대상이 있다면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던 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에 집중하는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초점은 제자들에게 맞추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닌 제자들에게 맞추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를 젓는 제자들은 지금 신나 있습니다. 왜인지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제자들이 왜 신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쉬라고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동안 제자들은 밤낮 가릴 것 없이 밀려오는 무리들을 섬기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배를 타고 더 이상 사람이 없는 한적한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바다 건너편에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미 바다 건너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사람들을 피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났는데 사람들은 도보로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곳에 먼저 가서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조용히 쉬고 싶었겠어요. 자,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요? 한두 명이 아니라 모인 수가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5,000명의 여성들,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절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당시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나라에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명절,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 어디에 있던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 예루살렘으로 마땅히 가야 하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반대편인 이곳에 모인 것일까요? 방금 요한복음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밖에는 더 이상 자신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부패하고 형식화되었습니다.

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백성들의 장로들, 이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다 건너편인 이 먼 곳까지 뛰어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들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입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무리들의 심정과 상황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목자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양들을 먹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양들을 잡아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그러므로 인하여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결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들의 목자가 되셔서 이들을 먹이시려고 작정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저 휴식을 취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들었음에도 결국 자기 자신의 쉼과 평안을 구할 뿐이지 않았을까요? 잠깐의 휴식까지 빼앗겼다고 억울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들의 얼굴빛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얼굴에는 그들의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얼굴을 보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이곳을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성장시킬 기회로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빌립을 콕 집어 질문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나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빌립이 다른 제자들보다 현실적인 판단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현실을 뛰어넘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자, 질문을 바꿔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원하셨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떡을 살 만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시라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걷어서 200데나리온이 있더라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그 많은 떡을 구하고 먹겠습니까? 정말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쉽지만 빌립은 결국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죠. 빌립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일,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으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등을 이것 말고도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옆에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빌립은 어떻게 대답해야 했나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현실적인 판단과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계산이 빠르고 상황 판단을 잘하면 능력을 인정받고 또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은 어쩌면 세상에서 훌륭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립을 자신의 제자로, 또 지금 목자 없는 양들의 목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없이 현실만을 바라보는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부정적인 결론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보다 빌립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기를 또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콕 집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좋아하십니까? 저는 참 시험을 싫어했습니다. 낮은 점수를 맞을까봐 걱정도 많이 했어야 했고, 시험에 떨어질까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학생이 된 저희 아이들을 보니 부럽더라고요. 왜 나도 시험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심입니다. 시험 자체를 좋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시험을 치른다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시험을 보고 싶다라는 말과 생각은 저도 더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키워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배우고 있으니 시험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이 배우고 성장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주머니 속에 동전 하나 없어도 5천명을 먹이는 상상을 할수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가진 탁월한 현실 감각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이자 목자 없는 양들의 목자인 빌립에게는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우리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그리고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남조선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과 빌립 사이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시몬 베드로 그 시몬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그냥 안드레라고 불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이름에 형의 이름이 앞서게 됩니다. 안드레를 부를 때 반드시 앞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혹은 예수님의 오른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자, 그만큼 항상 형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안드레가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대화에 살짝 껴들어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이답 없는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현실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속을 열심히 뒤지다가 찾은 것이 바로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드레는 구해온 이 오병이어를 들고 믿음의 상상을 펼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 적은 양이지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 되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은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을 모으시고 안드레가 들고 온이 오병이어를 높이 들어 올리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0: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실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들을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동포들을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어떻게 변화시키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 현실을 바라봅시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녹록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열악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실 일들을 꿈꾸고 상상하며 기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상상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것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걸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동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9월 13일 주일 날씨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 지역의 하늘이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3도, 부산이 21도, 목포와 여수가 20도, 서울과 대구, 광주가 19도로 보이고요. 평양 18도, 신의주와 개성, 함흥, 강릉, 대전이 17도, 청진과 춘천이 16도, 강계 13도, 해산 1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30도, 강릉과 목포, 여수, 부산이 29도, 제주가 2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함흥이 26도, 평양과 춘천이 25도, 강계와 개성이 24도, 청진 22도, 해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0: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종일 흐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주일인 오늘의 날씨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 분단의 장벽을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한 그때 무너뜨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남과 북이 생이별해야만 했던 남과 북이 서로의 두 손을 맞잡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오늘도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9월 13일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입술을 열어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주님께 맡기고요. 입술을 열어서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기억합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혹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걸까 하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 문제는 신앙과는 별개의 영역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떤 대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신앙 안에서 다룰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이상 직업 선택에 있어서나 사람을 대할 때에나 또 돈을 벌고 쓰는 방식에도 우리의 믿음의 색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결국 앞에서 말한 질문의 핵심이 하나 있는데 나는 지금 돈을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나를 다루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잠언서 23장 4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성실히 일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돈 때문에 인생이 달아 없어질 만큼 매달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 자체를 죄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를 향한 집착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이 투자하는 것을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투자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당신의 주인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관리하는 손보다도 먼저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 크리스천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서 주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예배 중에도 시세를 확인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렇게 궁금하더랍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제는 제가 주식과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돈이 저를 지배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돈이 감정을 움직이고 내 시간을 빼앗고 내 시선을 빼앗기 시작하더니 마음의 평안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잠언에서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계산과 내 경험만으로 결론 짓는 인간 중심의 판단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나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였다고 고백하였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결국 주식과 비트코인 그 자체는 선도 될 수 없고 악도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라는 말을 대답을 할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돈은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사람의 영혼을 가장 쉽게 지배하는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통장의 숫자에 있지 않지요. 우리의 미래는 수익률에 달려 있지 않지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돈을 사용할 수는 있어도 돈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0: 작품된 미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고백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능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 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극동방송을 예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원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원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방송가족들과 함께 찬양의 제단을 쌓는 회중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노래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우리 인생을 구속하여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늘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강림하실 그날이 언제

내 평생이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복음 전도자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였던 스페퍼드 보너사는 당시 미국 교회의 리더였던 센키, 펜타코스티, 블리스 등 당시의 교회의 리더들과 친분이 깊었던 시카고의 명성이 높았던 변호사였습니다. 아내의 건강 때문에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스페퍼드 변호사는 시카고 대화재로 교회와 집이 불에 타서 이 일을 해결하느라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네 딸이 타고 가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을 하여 파산을 하면서 아내만 구조를 받고 내 딸은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아내의 전보를 받고 유럽으로 가던 중 딸들이 수장된 바다를 지나게 되었는데 통곡하며 기도

듣는 중이신 찬송이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진정한 축복은 절망의 순간에도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인이었던 블리스가 작곡하고 목회자 천여 명이 모인 집회에서 블리스가 독창으로 처음 찬양을 드렸는데 참석한 모든 목회자가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전 세계 교회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찬양입니다.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찬양의 제목은 다 감사드리세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개혁파와 반개혁파가 싸운 30년 전쟁은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끼리 싸운 종교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질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참담한 전쟁의 현장이었던 아일렌보르크에서 목회했던 링카르드 목사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1637년 한 해 동안 4,500명이 죽는 참담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어떤 날은 하루 50명의 장례를 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 조약이 맺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분이 쓴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오늘은 목진학님과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를 쓴 코넬 목사는 마음속에서 솟아는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혼의 쉼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베스퍼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 영혼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와 보호를 주제로 만든 찬송을 선곡하였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입니다. 배위량 선교사의 부인이셨던 안애리 여사가 한국적 운율로 만든 찬송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애창하였다고 알려진 찬송이기도 합니다. 한국적 음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경과음으로 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음계로 보아도 무방한 선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찬송입니다. 테너 박인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서 드린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를 찬양드린 베스버스 합창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벡 프로젝트 합창단이라는 특별한 사역 방향을 정해놓고 교회력에 맞춘 예전적 예배 음악만을 연주하는 베스버스 합창단은 한국교회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귀한 합창단입니다. 한국 교회의 찬양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귀한 합창단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 찬양을 베스버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16년 동안 찬송가 해설 방송을 하면서 수많은 찬송가 음원을 접했는데요. 가장 예배 음악의 회중 찬송적 음원을 베스버스 합창단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경비천 성 구세주를 아는 이들을 찬양하면서 내원이 찬송의 문을 닫겠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이 삶으로 고백되는 저와 방송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며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 먼저 감사해야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부터 하냐고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감사는 현재 명령형이고 선불입니다.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는 후불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더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감사 기도는 언제나 무슨 일을 당해도 어느 곳에서도 필요한 호흡과 같습니다. 감사를 멈추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축복을,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주일도 먼저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박신화 콰이어가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웃을 수 있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자살을 목격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끔찍한 광경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친했던 삼촌마저 자살을 하자 어머니는 아들인 목사님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됐지만 그럼에도 인생에는 거치지 않는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자녀를 낳았지만 가정 불화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이 목사님은 조지 부트링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진실한 고백과 눈물 그리고 큰 웃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울음과 진실한 고백처럼 하나님은 웃음으로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트라우마들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일상이라는 책을 쓴 프레드릭 뷰쿠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십니다. 그 여정 가운데 눈물도 있고 회개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결국 큰 웃음을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 삶의 모든 짐과 고통을 지고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살게 하소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행복한 미소로 하루를 보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조성문 씨의 찬양으로 준비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영화 잉그리드 서부로 가다의 주인공 잉그리드는 소셜미디어에서 완벽해 보이는 삶을 발견합니다.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테일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남의 옷을 입는다고 남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남의 자리에 선다고 내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찬양 풍경의 더사랑 지구촌께 조범조 목사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언제나 자리가 작아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서고 싶을 때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를 발견하고 그 자리를 기뻐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빛을 보면서도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교와 경쟁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의 자리를 바라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로 향한단 말을 들었을 때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참 흥미로운군요.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전에 자신이 누가 아닌지를 먼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고백이 요한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려 갈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없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을 것처럼 염려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존재까지 부정당한 것처럼 아파곤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요한의 고백을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책임을 피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몫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몫을 구별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 즉 들러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의 흥함을 겨우 견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불행은 자리가 작아서가 아니라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서고 싶을 때 시작됩니다. 반대로 내 자리를 아는 사람은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위대한 작곡가 요셉 하이든은 자신보다 24살이나 어린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깊이 감탄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말씀드리는데 당신의 아들은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하이든 역시 당대 최고의 작곡가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모차르트의 재능을 인정한다고 자신의 가치가 작아진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탁월함 앞에서 기꺼이 박수를 보낸 거죠. 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남의 빛을 꺼야 내가 밝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흥한다고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다고 내 수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드린 섬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는 패배자의 체념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찾은 사람의 기쁨이며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자유의 외침입니다. 얼뚤이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을 축복해보면 어떨까요?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 인정하긴 싫었지만 분명 좋은 것을 지닌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보고 그리고 이렇게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제 자리에서 기쁨으로 충성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요. 내 자리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함을 견디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기뻐한 데까지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빛을 쬐게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눴는데요. 더 가져야 안전하고 더 알려져야 가치 있으며 남보다 앞서야 행복하다는 비교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자주 내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흥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무거운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실패가 아니며 누군가의 빛이 나의 빛을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자리와 은사를 주셨고 우리 수고를 또 잊지 않으십니다. 나를 크게 보이게 하는 일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며 남의 삶을 풀어와던 눈을 돌려 주님께서 맡기신 나의 삶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충성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이 아닐까요? 오늘도 진정한 자유 속에서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라면서 전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 풍경 제작의 김겸, 저는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준 목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신일교회 이진구 목사님입니다.
1: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대한민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별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다시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라에서 백두,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곳곳을 비추고 드높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은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만 잘 믿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 방송가정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2026년 9월 13일 9월의 둘째 주 주일이 활짝 밝았습니다. 네, 창문을 여니까 공기가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여름이 물러가는 자리에 가을이 조용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이스바냐는 남유다가 무너지기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이십니다. 스바냐서 책 전체가 심판의 경고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에 이 구절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잠히 사랑하시며라는 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하라쉬라는 말입니다. 뜻은 그래요. 입을 다물다, 조용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 앞뒤로는 시끄럽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침묵이 한번 끼어 있는 거죠. 잠잠히 이렇게 말이죠. 기뻐서 소리치시다가 잠깐 말을 멈추고 그냥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자랑 실컷 하다가도 정작 잠든 아이 얼굴을 볼 때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봅니다. 말로는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오늘 아침 혹시 하나님이 너무 조용하시다고 느끼는 분 계신가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서운해 하십니까? 여러분 그 침묵이 무관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향하시는 오늘 걸음에 나를 잠잠히 바라보고 계신 그 눈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잠잠히 자녀를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요, 제 마음 한편에 이런 시 한편이 떠올랐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바람 부는 날이라는 시입니다. 바람 부는 날은 바람 부는 쪽으로 걸어가라.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쪽으로 걸어가라. 그것이 세상 사는 법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법이다. 피하려고 하지 마라. 피하면 비가 바람이 더 세어진다. 맞서려고도 하지 마라. 맞으면 바람이 비가 더 아프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비바람을 만나죠. 그럴 때마다 인간의 본능은 둘 중 하나를 택하죠. 도망치거나 아니면 주먹을 쥐고 맞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나태주 시인은 참 역설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비가 오면 비 오는 쪽으로,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쪽으로 그냥 걸어가라고 합니다. 피한다고 바람이 잦아들지도 않고 혈기를 부린다고, 예, 그래서 부딪힌다고 세상의 비가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의 길도 이와 꼭 닮아 있습니다. 고난을 피

피해 도망치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렇다고 내 힘과 의지로 세상을 이겨보겠다고 핏대를 세우는 것도 영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은 비바람을 뚫고 지나가되 내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우산을 받쳐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굳게 쥐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 들으며 나아갑시다. 히즈웰의 광야를 지나며.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에게 주신 양식이 많아서 거절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셔서 비만에 걸릴 지경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족한데 모자란다 하지 말게 하소서.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딱 하루치만 있다면 안달이 나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일 입을 옷이 있고 내일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내일 만날 사람이 있고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오늘 나의 노력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나의 돈 버는 것이 내가 높아서 자랑하려는 동기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헌신이 나의 신앙을 사람에게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게 하소서. 나의 성공이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게 하소서. 오늘 주신 것에 완벽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더 주시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욕심을 깎아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가슴 뛰는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그림 한 점과 책 한 권을 함께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렘브란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린 그림이 있죠. 그 유명한 탕자의 귀향입니다. 지금은 러시아 에르미타주의 미술관에 걸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바로 그 장면이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는 죄수처럼 빡빡 깎였고 신발 한 짝은 벗겨져 발이 다 헤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등에 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평생 붙들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헨리 나우엔입니다. 하버드에서 가르치던 학자였는데요. 어느 날 파리의 한 사무실에서 이 그림 포스터를 보고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나중에 러시아까지 찾아가서 며칠 동안 그 그림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온 책이 헨리 나우엔의 당자의 귀향입니다. 나우엔이 그 그림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두 손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한쪽 손은 크고 억셉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고 힘줄이 섰습니다. 붙드는 손, 지키는 손이죠. 그런데 반대쪽 손은 가늘고 부드럽습니다. 바로 쓰다듬는 손입니다. 나우에는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한 몸에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 두 분,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다 있다는 거죠. 모성애와 부성애 같은 거죠.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그림에서 또 하나가 보입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 속 아버지의 입을 보시면 입이 다물어 있습니다. 열지 않았어요. 야단치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어디 갔느냐? 돈은 어쨌느냐? 그런 말이 없죠. 눈은 거의 감겨 있습니다. 그냥 손만 얹고 있는 거죠. 오늘 시와 찬미 시작하면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단어 기억하십니까? 하루하시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모습이 그 모습 속에 담겨 있는데 렘브란트가 그린 것이 바로 그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이 사라진 잠잠한 사랑, 설명이 필요 없어진 사랑. 우리는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말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깊은 사랑은 조용합니다. 어머니가 아픈 자식 곁을 밤새 지킬 때 그분이 무슨 말을 하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지키고 머물 뿐이죠. 그림 속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등을 돌린 채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표정인지 모릅니다. 그저 등에 얹힌 그 손의 무게만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얼굴이 안 보입니다. 표정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등에 얹힌 손의 무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무게 하나로 충분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잠잠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쓰다듬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들을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네, 이제 궁금해요. 함께 하실까요? 오늘의 질문은요.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설교로 수백 번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옆에 앉은 집사님은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제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저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감정이라는 건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온도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펴보시면요. 시편 150편 가운데 상당수가 단식시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는 그런 울부짖음입니다. 시편 88편은 아예 어두운 채로 끝납니다. 심지어 마지막 단어가 시편 88편의 단어가 흑암입니다. 회복도 없고 반전도 없고 그렇게 끝나요. 그런 시편이 성경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의 기도를 성경에서 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남겨두셨죠.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당신만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주저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가장 뜨거웠던 사람이 가장 빨리 식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이시고 재우셨어요.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오셨습니다. 지진도 불도 아니고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오늘 아침에 그 단어가 다시 나오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조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소리가 안 들린다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 폭죽이 터지는 듯한 그 감동만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알아왔고 배웠을 따름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이기 전에 사실입니다. 팩트죠.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죠. 확증하셨다. 증명하셨다.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느끼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감정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보이는 겁니다. 내 기분이 어떻든 그 자리에 그대로 십자가는 서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하고 20년이 지나면 연애할 때의 설렘은 없죠. 그렇다고 사랑이 없어졌냐? 아니죠. 설렘이 신뢰로 바뀐 겁니다. 신앙도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감정이 줄어드는 것이 믿음이 식는 것과 늘 같은 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뭘 하면 좋은가? 두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시던 것을 계속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앉고 성경 펼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감정이 신앙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자리가 그 감정을 다시 불러올 겁니다. 밥은 배고파야 먹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먹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지난 20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날짜와 함께 적어보는 겁니다. 기억은 감정보다 오래가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돌을 쌓은 이유가 그겁니다. 느낌이 사라진 자리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정이 메마른 정도가 아니라 몇 달째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잠도 안 오고 사는 게 무겁게만 느껴지신다면 그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와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는 것 좋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목사님께도 기도 요청하시고요. 마음이 아픈 상태라면 치료를 받아야 되죠.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 방송 잠잠한 사랑 이야기로 채워갔네요. 렘브란트가 그런 아버지는 끝내 말이 없었다. 그런데 그 손은 아들 등에 얹혀 있었다는 것.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오늘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도 손은 이미 그 등에 얹혀 있습니다. 이제 예배당으로 가시는 시간이죠. 오늘 그 자리에서 뭔가 뜨거운 것을 꼭 느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서 앉으십시오.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 거기 먼저 와 계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일 아침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 목사의 시합찬미 진행을 맡은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였습니다.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낸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우 여러분 그리고 부득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장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은 부민교회 지난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립니다 박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 가득 누리시는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1: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주었고 기도하기보다 걱정하고 염려했으며 말씀을 붙들기보단 사람의 지혜를 의지했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내려놓지 않았으며 순종해야 할 때 머뭇거렸고 충성해야 할 때 누군가 하겠지 남에게 미루었으며 나와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지 늘 생각만 하고 있었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머리로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또 살던 대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대로 좀 더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주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죄악들을 생각하며 자매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을 찬송합니다.

천지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부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임재하신 이곳에 엎드려 예배하오니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수확의 계절에 들어섰습니다. 좋은 날이 오기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지금 좋은 일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모든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교회의 근속들에게도 위로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향기처럼 하나님께 올려지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높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힘든 한 주간 삶 속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 짓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매주 감사합니다. 혹시 샬롬이 먹고 하는 분 안 계시죠? 네, 평안하셨는지요? 그 말입니다. 힘들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또 평안의 주를 붙들고 사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말씀을 통해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용어들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 2절에 양문 곁에 그랬습니다. 자, 양문은 뭘 말하는 걸까? 말 그대로 동물이에요. 동물 양인데 양의 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동물, 짐승에게 전가해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구매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양이 들어가는 문 전용 문이 있었어요. 그게 양의 문, 양문입니다. 그런데 그 양문 곁에 연못 하나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어요. 자, 베데스다는 무슨 뜻일까? 벳 혹은 베이트, 그러면 히브리어 집이고 우리 교회 신혼부부의 헤세드라 그러죠.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이 강합니다. 물론 긍휼, 자비 뜻도 있지만 은혜가 제일 강한 뜻이에요. 그래서 베이트 헤세드를 붙인 합성어입니다. 베데스다. 그래서 은혜의 집이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창세기에 종종 등장하는 베델은 무슨 뜻이죠? 같습니다. 베이트 집이고 엘은 하나님의 집 그렇습니다. 나중에 잠깐 나오겠지만 베들레헴도 있죠. 베이트 집이고 레헴. 이 성경 번역가들이 이제 한국 사람이 번역하니까 우리 정서로 떡으로 번역했는데 그 사람들은 떡을 먹은 게 아니라 빵을 먹었죠. 그래서 레헴이 빵입니다. 빵집입니다. 뭐 우리로 표현하면 떡집, 빵집, 베들레헴 그렇습니다. 자, 다시 아까 베데스다가 뜻이 뭐라고요? 은혜의 집이었어요. 은혜의 집. 이 연못 이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이거는 오늘 제목대로 은혜의 집 아니다. 은혜가 없는 은혜의 집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일까? 오늘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예. 이 가끔이라는 부분에 좀 부딪혔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 전에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던져주시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저는 우리 교회가 가끔 은혜 받는 교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지난달에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해줘서 한 사람이 나았어요. 또 이번 달은 천사가 올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이 병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고역입니까? 이게 어떻게 은혜의 집이에요? 랜덤이에요. 다음 달도 안 와요. 언제 올지 몰라요.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죠.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가끔 은혜 받는다고요? 아니요.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 부민교회는 성령님이 가끔 오셔서 은혜 주시는 교회 아니고 매주일 성령님 오셔서 임재하시는 은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진짜 은혜의 집이죠. 이게 은혜의 집이에요. 제가 저는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데 인터넷상에 페이스북에 어떤 성도님이 올린 글을 봤어요. 참 안타까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토요일 저녁에 주일에 입을 와이셔츠를 다리고 구두에 광을 내며 헌금을 봉투에 넣고 선포될 본문을 묵상한다. 주일 아침에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향수를 뿌리고 말씀을 받을 기대에 부풀어 교회당으로 향한다. 그러나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설교 아닌 설교로 인해 거의 매주 주일마다 상처받고 집으로 돌아온다. 하나님, 제가 준비한 것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더라고요. 이름을 보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죠. 정말 은혜 받고 싶은데 매주 은혜가 없이 그냥 가끔 어쩌다 한번 은혜의 집이에요. 늘 은혜의 집이어야 할 교회가 가끔 은혜가 임하는 곳이어서 많은 성도들이 와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요. 적어도 우리 부민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매주일 성령님 오셔서 은혜를 일으켜주시는 교회인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은혜 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3절과 4절을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 이러라 그랬어요. 그 다음 걸리는 단어가 저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들어가야만 낫는, 1등만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데스다 교회는 조건을 요구해요. 자격을 요구해요. 뭐죠? 1등으로 들어가야만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려면 제일 상태가 경한 환자, 가령 예를 들어서 손가락 하나 부러졌거나 피부 질환, 뭐 얼굴에 뭐 종기가 났다거나 그래서 빨리 달려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낫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여러 병자들이 있는데 제일 보니까 심각한 분이 혈기 마른 사람이에요. 제가 세번역을 보니까 뇌졸중 혹은 중풍병자, 사지마비 환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타의에 의한 도움이 없으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전적인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전혀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은혜의 집입니까? 과거에 그 개그 콘서트에 코미디언 박성광 씨가 그런 말을 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여러분, 1등만 기억하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놓친 교회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민교회는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1등들이 교회에서도 1등 대접받는 교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듣는데 그 목사님 표현 중에 아마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판검사, 변호사가 2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비력을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냥 어쩔 TV 그랬어요. 어쩌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1등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 도무지 은혜 없이는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제가 또 죄지었습니다.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또 힘든 일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복음을 듣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교회. 그게 여러분 진짜 은혜의 집 아닌가요? 근데 오늘 여기는 1등만 낳는 교회였어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제 집회 인도를 하러 다니시는 목사님인데 한 교회에 가셨답니다. 갔는데 찬양팀이 이제 설교 전에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근데 이제 방송실에서 띄어쓰기 실수를 해가지고 자막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피웃음이 터지면서 아이고 뭐 방송실에서 저런 실수를 해 이러고 이제 넘어가려는데 계속 저 가사가 되뇌어지더래요. 아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마음이 이상한 자들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지 이런 은혜를 주시더래요. 여러분 그런 오해하지 마. 우리 교회 마음이 이상한 분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정신적인 질환,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뿐만 아니라 마음이 이상한 자도 고치시지. 여러분 저는 우리 부민교회가 누구든지 어떤 분들이 와도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집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베데스다가 은혜 없는 은혜의 집이 아니고 다시 은혜의 집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38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있어요. 5절 볼까요?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이것은 히브리 직역 성경을 보면 그 병이 38년 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38년 앓았다라는 뉘앙스의 말이에요. 이 자리에 38년째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 어쩌면 여러분 제가 추론을 하나 할게요. 본문에는 없지만 거기 많고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이 사람을 가장 먼저 찾아가신 것은 어쩌면 그 현장 언저리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 아니었나 말이죠. 제일 심각하고 제일 오래된 사람이 아니었냐.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우리가 안 들은 믿음은 기다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믿음은 있네요. 기다림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요. 많이 시도해 봤을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몇 번 1등을 도전해 봤지만 2등, 3등, 아니 10등 안에 들었지만 희망 고문은 있었지만 나중에 몇 번 실패해 보니까 그냥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아, 내 이런 몸 상태로는 도무지 여기 있어봤자 1등으로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거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그 많은 병자들 중에 거기를 포기하고 떠난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마침내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저는 룻기 1장이 아울러 생각이 났습니다. 룻기 1장에 한 가정이 소개되는데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아내가 나오미고 두 아들이 말론과 기련이라는 네 식구예요. 그들이 아까 베들레헴 나왔죠. 빵집 같은 늘 양식이 풍부했던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냥 생각지 못한 흉년이 베들레헴을 덮칩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려요. 그런데 신명기 1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이에요. 거기 가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고 동원하지도 말라고 한 땅이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 가정이 그리로 이주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치십니다. 먼저 남편
엘리멜렉

베들레헴에 사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함을 듣고. 저는 저 구절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조금만 더 버티지, 조금만 더 기다리지,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주실 건데 조금만 기다리지, 그걸 못 견디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큰 아픔을 이 가정이 겪게 됩니까? 지난주일 오후에 저는 장전동의 금정교회 위임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그 위임 받은 목사님이 저보다 5살 위에 제 친형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2019년 부민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았을 때 당연히 온 가족이 또 부모님도 감사하고 참 기뻐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저나 우리 부모님이나 또 가족들은 저희 5살 위에 형이 먼저 담임 목회지로 가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형님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먼저 담임이 되고 형은 그 당시도 이미 나이가 50이 넘은 상태로 이제 7년 동안 부교역자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형님이 목회 그 사역했던 그 교회는 정말 좀 분열과 갈등과 큰 어려움이 있던, 작은 교회지만 큰 상처가 있고 좀 시험이 있던 그런 교회였어요. 힘든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종종 형을 만났을 때 또 부모님께 들어보면 나이도 이제 많고 담임 자리도 안 나오고 이제 그만둬야 되나, 그냥 그만둬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종종 있었대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던 작은 교회였지만 그래도 부교역자로 그 교회에서 잘 버텨낸 거예요. 그리고 몇 해 전에 다른 교회 또 부교역자로 갔는데 마침 올해 들어서 그 힘들었던 교회,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켰던 그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형님을 기억하고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형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기쁜 일이라서 우리 가족들도 지난주에 참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지금도 각자 오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지켜내고 있는 주일 성수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힘들어도 어떻게든 고군분투하며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말씀 묵상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지켜낼 때 때가 되면 마침내 예수님이 우리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합니다. 다시 은혜의 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낫고자 해야 됩니다.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과 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 아주 쉬운 영어입니다. want가 나요. 너 원하냐? 낫기를 원하냐? 주님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거 물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지. 왜 물어요? 얼마나 낫고 싶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저 본문을 잘 보십시오.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물으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이 38년 된 환자의 마음 상태를 읽어내셨다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유, 뭐 이제 내가 나올 수 있겠어? 38년 동안 안 됐는데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그걸 아시고 물으신 거예요. 지난 2월에 우리 청년들과 장로님들 일본 선교 갔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 저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기억이 나요. 일본 선교사님들 중에 간혹,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간혹 적은 숫자가

일본이 워낙 복음화율이 낮고 목회와 선교가 안 되니까 귀신의 나라 아닙니까? 너무 힘드니까 온 지 몇 년 됐는데도 그냥 선교 포기하고 거기 그냥 눌러 앉아서 돌아가지도 못해 그냥 사는 무늬만 선교사님들도 간혹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포자기한 거죠. 그분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오늘 주님이 물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 정말 일본 땅이 부흥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연못에 물을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요동치지 않는 마음을 주께서 지금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너 정말 원하냐? 정말 부흥을 원하냐? 그거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릇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지금 그릇 준비조차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4살 때 저희 부친이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22-12번지 남산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교회 위에 삼복도로, 지금 금샘로라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은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와 있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산이고 작은 군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군인 두 사람이 주일만 되면 저희 남산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늘 거의 매번 같은 시간에 도착하는데 거의 축도 전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저나 몇몇 교우들은 처음에 오해를 해서 점심 먹으러 오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 선임들이 핍박을 한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없는 작업을 만들어내서 시키는 거예요. 군대가 그렇잖아요.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그러면 신앙이 얕은 군인들 같으면 아유 피곤한데 그래 뭐 교회 뭐 안 가면 되지 뭐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청년은 일찍 일어나서 그거를 땀 흘리며 작업을 다 해놓고 25분 되는 길을 산길을 걸어서 내려와 예배당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설교 끝 무렵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좀 친해지고 물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라도 와서 목사님 기도받고 그래도 찬송 한 장 부르고 목사님 축도 받고 돌아가야 그 힘든 군생활 한 주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진을 하나 볼까요? 브리더 홀이에요. 여러분 저기 어디죠? 비행기 기내입니다. 창문이에요. 예전에는 수십 년 전에 초창기 비행기 모델들은 저렇게 창문에 작은 구멍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저렇게 창문이 균열이 가고 깨지는 사고가 종종 있었대. 왜 그럴까요?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을 저 창문이 견뎌내지 못해서 저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작하는 비행기 모델들은 다 아까 브리더 홀, 브리더 홀은 숨 쉬는 구멍이 뜻이에요. 숨 쉬는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작은 숨구멍을 통해서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을 비행기가 견뎌내도록 설계한다는 거죠. 저는 저 기사를 보면서 교회가 바로 이 브리더홀 숨구멍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주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터에서 세상에서 혹 사람 때문에 얼마나 때로는 강력한 압박을 받습니까? 우리가 짓눌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골프 치고 등산 간다고 영혼의 해결이 됩니까? 주일날 안 돼요. 여러분 교회만이 여러분 숨구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왜? 교회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세요. 세상이 너에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너를 무시해도 나는 너를 존귀히 여긴단다. 세상이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왜? 교회 오면 이 복음을 들려주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숨구멍이 돼서 또 한 주간 힘들어도 살아갈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압력을 이 내부의 말씀의 압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브리더홀 숨구멍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는 은혜 없는 은혜의 집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은혜 가득한 은혜의 집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은혜 풍성한 부민교회에서 남은 생에 주님의 사랑의 숨구멍으로, 주님의 은혜의 숨구멍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브리더 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다시 우리 영혼의 세포가 숨쉬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나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받은 은혜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강하게 짓누르는 압박이 있어도 이겨내고 극복해내며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미리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일에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시되,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겪는 가정, 사업체, 직장, 돌보아 주옵소서. 암과

질병과 또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그 환부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한 요양원에 계신 노년의 어른들과 또 교회 출입하시는 모든 어르신들까지 노년이 복되게 하시옵고, 특별히 총기가 흐려지지 않고 앉고 일어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늘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불신 가족 속에도 홀로 신앙 지켜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사 그 믿음의 날개짓이 거룩한 나비 효과가 되어 온 가족과 친지가 구원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더 귀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숨구멍입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이 한번 답시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숨구멍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부민교회가 나의 숨구멍입니다. 부민교회가 여러분 맞습니까? 예,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한 주도 주님의 사랑이 브리더 홀이 되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때로는 강한 압박과 우리를 짓누르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교회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의 숨구멍인 줄 믿고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기다리며 견뎌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

라디오 주일 예배. 지금까지 부산시 서구 구덕로에 위치한 부민교회 지난주 예배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렸습니다. 말씀은 박현명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1-256-6300 256국에 6300번 부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극동방송청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좀 밝은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어두운 편이십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타고나기를 어두운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평생을 늘 불안하고 신경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만은, 적어도 석 달 동안만은 무조건 기뻐하겠다고요. 그리고 물론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냥 기뻐하기, 무조건 기뻐하기를 실천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매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변화는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이 되었어요. 저자인 마이크 메이슨은 그에게 나타난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기를 결단하고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하니 진짜 실제로 기쁨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 하다 보니 그 기쁨은 쉽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정말 따라해보고 싶은 실험이죠. 기쁨을 선포하고 또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니요.